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바로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기쁘게 찬양하는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찬양들로 이 계절을 지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주시면 그간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방송이 모아져 있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편 찬양으로 함께하는 마더와이즈 찬양의 식탁. 첫 찬양은 시편 84편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곡인데요. 먼저 시편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 감사함으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말씀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마더와이즈 찬양의 식탁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0: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시편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린 찬양의 식탁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더 세세히 발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일상을 지내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며 어떠셨나요? 청취 소감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그동안의 방송이 모여있는 마더와이즈 코리아 유튜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찬양하며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 방송가 중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미국의 대공황 시절 평생 헌신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경제가 워낙 어려웠던 시절이라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연신 퇴짜를 맞은 남자가 풀이 꺾여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것 같소.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고 아침 인력 시장도 며칠 나가 봤지만 허탕이요. 모은 돈도 다 써버리고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방법이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 당신에게 미안하기만 하다오. 남자는 속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신앙심 깊은 아내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보세요.

아직 기도하지 않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대면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대면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십니다. 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대면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사모님이 쓰신 예수동행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새벽을 깨우지 못했지만 눈을 떴을 때 개운함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를 아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주님 부릅니다. 새벽 말씀도 묵상합니다. 순종만이 주를 향한 믿음을 내어드림임을 잊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주님 부릅니다. 제자 대학 오전반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모두 한 마음을 모아 사랑으로 이해하고 함께 걸음하게 하신 분 주님이심에 감사하며 은혜의 주님 부릅니다. 여러 방면에서의 공격, 여러 상황 속에서의 비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덮지도 않으려고 하는 인생의 연약함과 악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로 견디고 그 여정들을 통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 부릅니다. 저녁 제자반에 함께합니다. 은혜로 덮고 가고자 하는 믿음의 반응들에 감사하며 은혜의 주님 부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하며 주님 부릅니다. 나눔과 고백과 간증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은혜를 담은 우리의 그릇들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하며 주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주님 부릅니다. 늦은 밤 일기 쓰며 주님 생각하고 주님 부릅니다. 이 밤 우리의 처소에 주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주님 부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쉼을 누립니다. 산적해 있는 모든 불합리와 불편함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알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 영적 단계에서는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상태임을 봅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을 찾게 됩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할지 주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며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휘젓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께로 나아가 마귀를 포위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는 눈을 여시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넘어서서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볼 수 있을 때까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담대함의 능력과 온유함의 평강이 부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깁니다. 전능자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불편함이 소멸되기 때문에 주께서 오늘도 나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주를 사랑함으로 순종의 훈련을 받는 이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고 보호해주는 진리는 달콤한 말이 아니라 뼈아픈 말일 때가 많다. 다시 읽고 있는 책 중에서 주시는 감동을 그대로 적을 마음을 주십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몇 주간 아들 아이와 나눈 대화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들이 한 말과 일부 사람들의 권위를 보는 방식에 공통점이 있음을 깨달았다. 권위를 불쾌하게 경험한 예는 많다. 지도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엄해서 권위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알렉처럼 단순한 좌절감 때문에 권위를 자기 즐거움에 방해하는 장애물로 본 사람도 있다. 실제로는 권위와 지도자들이 훌륭한데도 권위가 내 행복을 막는 방해 세력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 결국은 생각이 굳어진 이 불쾌한 경험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 굳어진다. 나는 권위를 믿지 않는다. 좀 더 어른스러운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다.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권위에 복종하겠다. 루시퍼가 왜 타락했는가? 반항 때문이다. 아담이 왜 타락했는가? 반항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왜 곁길로 빠졌는가? 반항 때문이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반항이 노골적이지 않고 미묘하다는 것이다. 순종의 저자는 권위에 대한 순종의 실패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책을 읽는 이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잘 보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책을 썼다고 합니다. 당시 자신이 틀렸는데도 매번 자신이 옳다고 믿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진정한 동기를 밝히신 주님께 감사하며 글을 써내려 갑니다. 회개한 이후에 저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예비하심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의 교회도 모두 이 문제에 걸려 있음을 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의 보호하심을 입기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 된 자를 십자가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하는 제자 대학 오전반을 통해 은혜의 간증을 듣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통화하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수고와 애씀과 아픔과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주의 손의 권능 아래에 있으시니 보호하심을 입고 계심이 믿어짐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믿는 이들에게 있는 사단의 공격을 오직 말씀의 검을 사용하여 처리하게 하시며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남편과 오손도손 저녁 먹고 제재대학 훈련 저녁반 합니다. 여러 아픔 속에서도 은혜의 나눔을 하십니다. 귀하신 주님의 이름 때문이지요.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늦은 시간까지 훈련받는 자리에 함께 하신 훈련팀의 순종에 감사드립니다. 제자 훈련 오전 오후 팀마다 마음 담은 간식 섬기십니다. 사랑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밤 하늘의 평강으로 고요함에 감사드립니다.

사모님의 일기 가운데 마귀를 포위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는 눈을 여시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마귀를 바라보면 늘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포위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넘어서서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바라볼 때 비로소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두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방송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귀를 만드시는 분 마크스의 찬양으로 들려드리고 이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이자야 61의 찬양으로 들려드립니다.

예수 동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예수 동일기로 이 동행의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일기입니다. 이러한 매일의 점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에 우리는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동행일기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행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해 예수동행일기 쓰는 목사 울산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길을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We Love의 찬양으로 다시 일어나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기쁜 예수동행의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희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 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아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광복 81주년. 크리스천은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고 또 바울도 그의 동족 유대인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 주 멈추고 누가 이 나라를 움직이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좀 도전적이죠. 누가 이 나라를 움직일까? 세상의 답은 명쾌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온 만평인데 상원의 주인들이라는 그 제목의 만평입니다. 누가 나라를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저 밑에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미국 상원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움직이죠. 법을 만들고 우리나라로 하면 여의도의 국회의원들, 대통령, 대통령실, 여당과 야당의 권력자들, 그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뭐 아주 들썩이죠. 조금 더 냉소적인 사람들은 자본과 기업이 진짜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만평을 좀 띄워주시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밑에 상원의 의원들이 책상에 앉아있는데 뒤에 거대한 거인 같은 사람도 있죠? 저들이 자본가들입니다. 앞에 상원위원보다 훨씬 더 크게 그렸죠. 거대 재벌 그룹들, 글로벌 금융 자본이 나라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 경제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다, 이런 말도 있죠. 시야를 조금만 더 밖으로 돌리면 우리나라의 경우 초강대국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를 움직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좌지우지한다. 아까 보여드린 만평 그림이 이 딥스테이트의 음모론입니다. 공식적인 구조에서는 정부 구조에서 안 나타나는데 뒤에서 조종하는 실제적인 권력 집단이 있다. 뭐 이런 이 세상의 시각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의 답은 뭡니까? 성경의 답은 우린 세상의 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성경의 답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의 답을 살펴보면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신다.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여기에 제 해석, 제 견해는 1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보죠.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지금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다스려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군대나 경제력, 정치 권력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여러분 오늘 읽은 다니엘서 5장의 배경을 좀 보면 바벨론이란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란 제국의 사실상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는 이름의 왕입니다. 그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놓고 대대적인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회의 중 그 이후에 잔치를 했을 수도 있겠죠.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 뭐 고위공직자, 사법부 수장 다 모인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바벨론 성의 저 멀리 외곽은 이미 메대와 바사, 파사라고도 하는데 그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둘이 합쳐서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데 여하튼 이렇게 적국이 공격해 왔음에도 한가롭게 이렇게 술판을 버리고 잔치를 했습니다. 말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바벨론 성의 철옹성 같은 위용 때문이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 고대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기록과 또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바벨론 성의 성벽의 높이가 약 아파트 3층, 30층 높이. 거의 약 100m에 달했다고 하고 성벽 두께만 해도 이게 두께가 20m. 또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그 성벽 위를 전차 두 대가 이렇게 왕복으로 교차로 달릴 수 있을 정도에 그걸 뭘로 부수겠습니까? 물로 어떻게 넘고. 그뿐 아니라 강한 나라였으니까 성 안에는 수십 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축적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 중앙에는 유프라테스강이 흘렀습니다. 우리 잘 아는 고대 문명의 기원이죠. 유프라테스강. 수자원도 풍부한 겁니다. 또 그 중앙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이용해서 성벽 전체를 깊고 넓은 이런 뭐라고 합니까? 그 해자라 그러죠. 물길을 만드는 그 물길이 성벽을 둘러싸게 했습니다. 방어를 위해 그렇게 한 거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태국 치앙마이에 갔을 때 봤던 해자요. 저게 해자입니다. 옛 타이 왕국이 성곽이 있고 그 성곽 주변으로 저렇게 사방 동서남북으로 해자를 파서 못 넘잖아요. 저러면 저기 말 같은 게 못 뛰어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놓는 겁니다. 바벨론 성이 그랬던 겁니다.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겠죠. 유프라테스 강을 이용했으니까 당연히 말이나 전차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인 겁니다. 그러니 벨사살 왕이 자신들의 힘, 재력, 군사력, 방어막을 믿고 잔치를 즐긴 겁니다. 그 잔치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약탈해서 빼앗아 왔던 그 성전의 기구들,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거 다 가져와라 해서 거기다가 흥을 돋우며 술을 부어서 마시면서. 자,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날 밤에 왕궁의 촛대 맞은편 석회 이름 벽에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글씨를. 메네메네 테겔 우바르신. 근데 그걸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 물어보는데 아무도 몰라요. 고대 문자인지. 그래서 불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자?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그 다니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이 왕과 왕의 나라를 시대를 재어 보니까 달아보니까 너무너무 함량 미달 부족해서 이제 왕의 나라가 끝날 것입니다. 이 글이 그런 뜻입니다. 그 선포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 결론을 한번 가서 볼까요? 30절 31절 다니엘 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평범한 두 구절에 엄청난 역사의 격동이 들어있죠. 다니엘에서는 그대로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그날 밤 죽습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단순히 정권이 바뀐 차원이 아니라 제국이 바뀐 겁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자신만만하고 자신들의 방어막 1포레 5차라도 없다고 안심했는데 그게 뚫립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과 그의 군대를 이끌었던 메대 사람 다리오 장군이 성 위쪽에 유프라테스 물줄기를 딴 곳으로 돌려서 물이 얕아진 그 강바닥 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기습 침투했습니다. 5장 마지막 절의 기록대로 대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신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세계사 배울 때 우리 나오는 제국들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뀐 걸 세상은 정치적, 뭐 경제적, 권력 다툼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 들겠죠. 근데 지금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벨사살 왕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우리가 벨사살 왕입니다. 제국의 왕입니다. 모든 정보, 모든 권력, 정점입니다. 근데 그날 밤 자신의 죽음과 바벨론 제국의 몰락을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광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배운 게 생각나는데 일제강점기를 세 단계로 나눠서 배웠습니다. 1910년대 무단통치, 처음 점령했으니까 힘으로 누른 거죠. 20년대 문화통치, 힘으로 누르니까 튀어나와서 만세운동 일어나고 3.1운동 일어나고 놀라서 유화정책을 좀 피죠. 그래서 뒤로는 서로 의심하게 이제 민족 분열 통치라고. 근데 1930년대부터 19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이 명칭만 봐도 끔찍하죠. 우리 민족을 말살하겠다. 이때 창씨개명, 뭐 우리말 역사 교육 금지, 황국 식민화 정책, 뭐 징병 징용으로 젊은이들 끌고 가고 위안부 만행 저지르고 놋그릇 이런 거 다 가져가고 교회 종도 떼어가고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 들었던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일본 제국이 망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히로히토 일왕이 라디오를 통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녹음 방송을 틀죠. 일본, 조선, 대만 식민지 동시에 송출이 됩니다. 처음엔 그 방송이 일왕이 하는 말이 어려워서 라디오를 직접 들었던 조선인들 중 상당수는 이게 무슨 말인지 항복 사실을 곧바로 알아듣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메대 사람이 나라를 얻듯이 일본 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됩니다. 광복이죠.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역사학자들이 예측합니까? 영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그 암살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보신 분 꽤 많을 겁니다. 오래된 영화죠. 천만이 넘은 영화니까 본 분 꽤 많으실 텐데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이야기인데 염석진이라고 중간에 이제 배우 이정재 씨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 독립군이었습니다. 근데 독립군을 배신하고 이제 동지를 팔아넘긴 밀정 역할입니다. 근데 저 다른 건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내가 이게 생각이 나서 인용을 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8.15 해방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영화 속 시간이 4년이 흘러갑니다. 4년. 1949년이죠. 장면이 바뀌면서 뻔뻔스럽게 저 동지들을 팔아넘겼던 악정 밀정 염석진이 대한민국의 고위 경찰로 둔갑해 있습니다. 재판장에 서서 야, 이 내 몸에 난 이 상처 봐라. 상흔을 봐라. 이 독립운동의 증거다. 그러면서 독립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재판장을 빠져나와서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시장통을 걸을 때 그 밀정 염석진 앞에 과거 임시정부의 대원들이 나타나 총을 겨룹니다. 옛날에 동지였겠죠. 후배였든지. 그때 밀정 염석진이 친 소리, 그 대사가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몰랐으니까 내가.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그리고 죽어요. 총에 맞아. 그 대사가 잊혀지지 않은데 여러분 누가 해방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걸 알았겠습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도대체 누가 예측하고 누가 압니까? 여러분 계속 쏟아지는 뉴스를 좀 이런 시각과 성경에 관한 시각으로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635일째입니다. 2022년 2월 24일에 시작이 됐어요, 전쟁이. 4년이 훌쩍 넘은 겁니다.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1568일 동안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을 넘어선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이. 최악의 전쟁이 되나라는 기사 제목도 본 적이 있는데. 자, 침공을 지시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예상했을까요, 이걸? 최악의 전쟁이 될 줄? 지금 중동에서 붙고 있는 미국과 이란 어떻습니까? 최신 기술 정보망으로 다 계산했겠죠. 미국이, 이스라엘이 계산대로 된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전쟁뿐입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을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전 세계 석학은 예측했었을까요? 7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되고, 과연 누가, 어느 석학이, 노벨상 받은 사람은 이걸 예측했을까요?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30년, 50년 후를 누가 예측하고 예상할까요? 물론 전문가들, 석학들이 많은 전망을 쏟아내지만 정말 그대로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이심이로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수없이 쏟아지는 모든 뉴스와 세상 돌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이 그것도 답을 줍니다. 이 나라에 대한 우리의 1번의 태도가 뭐여야 하냐면,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위정자들이 겸손히 위임된 권력임을 자각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자, 여러분, 본문 보면 다니엘이 벨사살 제국의 왕을 향해 직언을 합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지금 역사의 교훈을 들이밀면서 직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벨사살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권력을 휘둡니다. 마음대로 죽이고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그래서 그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에서 폐하시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하셨습니다. 소위 약간 미친 거죠. 정신이 나간 겁니다, 잠시. 그리고 마침내 느부갓네살의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분임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들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벨사살 왕에게 들이밀면서 이런 일침을 던집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를 보고 역사의 교훈을 다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오르자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잠시 위임해 주신 권력을 망각하고 교만의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인 겁니다, 지금. 자, 여러분, 가만 보면 안타깝지만 이게 권력의 속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이 냉정하게 권력의 위험성을 폭로하고 있는 거죠. 겸손한 권력자,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세상 권력의 생리상 이게 나오기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정치나 국가 권력 자체가 나쁩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정치나 국가 권력을 하나님이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위해 주신 일반 은총, 선한 선물임을 말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대표적이죠. 문제는 그 선물을 선용하지 않고 자신의 위에 더 높은 권력, 하나님이 있다, 창조주가 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선용하지 않고 그 선물을 악용하는 교만한 인간이죠. 인간의 교만. 그게 세상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정자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각 정당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죠. 정권 창출입니다. 선거에 이기는 거. 정권 내주고 선거에 내고 지고, 그 스포츠처럼, 아이, 비록 졌지만 아름다운 2등이다. 만족한다. 이 말이 안 통하죠. 거기선. 안 통합니다. 지면 권력을 잃고 잊혀지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권력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타협

0: 없이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게 이 세상의 권력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지점에서 그 권력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폭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 제대로 보라는 거죠. 권력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분명히 세우는 분도 내리는 분도 누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위정자라면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위임된 권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위정자라면 국민이 잠시 위임해준 권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시각입니다. 자, 그럼 위정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절대적인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극단적인 투쟁을 멈추고 대화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권력 투쟁에 앞서서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와 통합을 위에 타협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인간의 교만은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벨사살 보십시오. 역사의 교훈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벨사살뿐 아니라 모든 권력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보면 예속 논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있었던 예법에 관한 논쟁입니다. 예법에 관한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예속 논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인조의 둘째 아들 효종이 죽습니다. 인조의 둘째 왕비가 장렬 왕후인데 효종에게 이제 계모가 되겠죠. 이 장렬 왕후가 효종이 죽었으니까 효종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상복을 얼마나 오래 입어야 되느냐, 이걸로 정치권이 붙은 겁니다. 남인은 3년을 입어야 된다, 서인은 1년을 입어야 된다.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여당, 야당이 피 터지게 싸운 겁니다. 서인이 이겨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15년 뒤에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2차 예송이 있었습니다. 이제 효종의 왕비가 죽습니다. 또 상복 입은 문제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때 누가 이겼을까요? 반대편인 남인이 이겨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 있는 얘기입니다,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면 물론 유교국가인 조선에게 있어서 예법과 절차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가 됐겠죠. 그 논쟁에 이겨서 정권 잡고 상대방 축출하고 서인이 권력의 중심에 섰다가 다음엔 남인이 섰다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듣기에 어떻습니까? 상복 입는 게 이렇게 대단합니까? 되게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백성들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다들 농사 지으며 살 때인데 상복을 얼마나 오래 입느냐가 농사랑 무슨 상관입니까? 백성들의 삶과 민생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조선시대니까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의 왕만 우쭐한 거지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뉴스를 통해 보는 권력의 모습, 우리나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똑같지 않습니까? 국민의 삶은 물가 폭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데 세계 어느 나라의 유정자들도 자기 자리와 당기 당략과 진영 논리에 갇혀서 백성들의 삶과 무관한 이슈로 밤낮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권력의 속성이고 역사의 교훈입니다.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이기면 여당되고 지면 야당되고 반복입니다. 근데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게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 권력의 민낯을 폭로하면서 그리스도인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결정적인 사명을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뭡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가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아멘으로 받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1: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0: 아멘. 이게 우리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가 지지하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승리를 넘어서 이 땅의 위정자들과 이 땅뿐 아니라 온 세계의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 앞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만해서 벨사살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위임된 권력임을 자각하며 나라와 국민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섬기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기도가 답입니까? 뭐 기도가 무슨 만병통치약입니까? 정치적 발언하고 의사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일리가 없진 않은데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라의 흥망성쇠

를 다스리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의 뒤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정치적인 발언이 골방 기도보다 앞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핏개부터 들어라, 기도 나중에 해도 된다, 시위부터 해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로 권하노니, 우선적으로 권하노니 기도부터 해라, 이겁니다. 물론 이 말이 정치 참여하면 안 되고 그 말이 아니라 성도들 역시 국민으로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고 공론의 장에서 정당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건 첫째로 권하노니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위정자들에게 지혜가 임하고 그들이 권력투쟁에 앞서서, 물론 여러분 권력을 쟁취하는 게 숙명이지만 정치에, 그에 앞서 뽑아준 국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늘어날 때, 그런 좋은 정치인들도 많이 있죠. 그런 정치인들이 더 많이 늘어날 때 그래서 이 나라에 평안이 임하겠죠. 그뿐입니까? 온 세계 열방을 위해 우리 기도할 수 있죠. 저 미국 땅을 위해서,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저 북한 땅 악한 정권 하나님 무너지고 백성들이 평안을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온 세계가 평안할 때 우리 모두 단정함과 고요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뜨겁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막 구국기도원이 있고 방방 곳곳에 우리가 막 기도할 때 교회의 부흥과 대한민국의 발전이 함께 간 게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과 또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대의 파수꾼으로 바로 서야 한다. 시대의 파수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 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뒤로 좀 넘어가서요,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환상과 묵시로 쫙 펼쳐져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오고, 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오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저 세상의 거대한 제국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미래의 일들을 쫙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왕들의 공통된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반복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세상의 권력 제국들이 언제나 자기 힘을 믿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 제국들은 흔적도 없이 예외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인간이 세울 수 있는 영원한 제국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뭐 정권을 세습하고 뭐 하고 뭐 북한,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 제국의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역사의 이면에 딱 누가 버티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버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세상 제국들이 서로 물고 물리며 무너져갈 때 하나님은 그 환상과 묵시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을 향하여는 반복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렇게 부르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내가 이 환상을 깨달아야 된다. 이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큰 은총을 받은 너는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역사를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누가 권력 잡는지, 어떤 강대국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일희일비하며 요동을 칩니다. 제국들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오만을 떱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자들은 제국의 왕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들,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권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거대 자본이 나라를 지켜주지 못함을 믿는 사람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불려왔을 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돈

0: 돈도 필요 없고 명예 상급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각 지각을 직원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게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오만함에 휘둘리지 않고 어느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도덕적인 순결함과 영적 갱신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그날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쏟아지는 뉴스들, 세상 돌아가는 것들 이렇게 볼 때 답답한 소식들 막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때만 먼저 분노하고 막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그 중심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한 1분간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해보는 거죠. 우리가 먼저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시각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이 나라의 도덕과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파산을 막는 방파제, 그 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 일 때문에 모아두셨고 이 울산 방어진에 두셨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나라와 온 세계 열방에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이 퍼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방어진 제1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번, 방어진 제1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혹독한 더위 견디시느라 도로 고생이 많으셨죠. 서머 스페셜로 진행됐던 참 좋은 내 친구도 오늘부터 정규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이 힘들었고 또 피해도 컸는데요.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벽 이슬 같은 삶이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네 삶은 만만치 않은 세월이죠. 특히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더 길게 여겨질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새로운 희망을 찾고 견뎌내며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제 올해도 넉 달 남짓 남았습니다. 변함없는 평안으로 복되고 은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스너즈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주의 친절한 달의 한 기색.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계략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의 힘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이미 도움의 손길을 펴셔서 사나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늘 함께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찬의 노래로 듣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네, 이번 사연은요, 6206님 주신 사연입니다. 아침 예배하고 사무실에 있는 탑차를 청소합니다. 직원 두 명이 일하고 차량 청소를 못한 점을 이해한 사장인 제가 깨끗하게 청소해서 직원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하길 바라는 의미로 청소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가정 손경민 찬양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이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장님이 청소를 하면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청소를 하면 다른 직원들이 그만큼 편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함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너무 아웅다웅하는 이 세상 세태에 많이 불들지 않았나? 그냥 손톱만큼이라도 손해보려 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5cm만큼 더 가면 뭐라 그러고 덜 갔다고 뭐라 그러고 그걸 또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손해보는 듯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생에 참된 지혜가 뭐예요? 사실은 거룩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양보죠. 내가 뭐 인격 도야를 위해서 하는 그런 양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주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음에서 나오는 양보, 그 믿음에서 나오는 손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물들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6206님이 바로 그런 사연을 딱 마침 보내주신 거예요. 탑차는 사실 이 회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자산일 겁니다. 그 자산을 이제 대표가 직접 이렇게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또 얼마나 또 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직원이 많은 회사는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그만큼 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돋보이고 보여질 텐데,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다 알려지고 다 함께 공유하게 될 텐데 사장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마음들로 우리가 직장생활도 하고 인간관계 이루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요, 못 알아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오지랖이 넓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뭔가 좀 모자란 사람 아니야? 라는 말이 들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는 알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헛된 것들에 물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한 걸음

그럼 행하자고요. 6206님, 예, 좋은 마음에 담긴 사연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 회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6206님 신청곡 주의 가정, 손경민님의 노래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관광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장애인 구직자를 모집합니다. 2026 관광일자리 페스타와 연계한 채용으로 호텔의 하우스키핑과 환경미화, 조리, 사무보조를 비롯해 전시 컨벤션 기업의 사무보조 등 다양한 직무가 마련됐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장애인 구직자는 오는 8월 28일 오후 6시까지 입사 지원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면접 대상자는 9월 8일 발표할 예정이며 올해 관광 일자리 페스타는 9월 15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립니다. 관광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새로운 직무를 경험하고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특별한 장기자랑이 열립니다.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제2회 추석맞이 장기자랑 서대문 스타 S 참가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장애 유무나 나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노래와 춤 등 자신의 끼와 재능을 무대에서 자유롭게 선보일 수 있습니다. 예선을 거쳐 본선은 9월 16일 서울 부가연 문화체육센터 아트홀에서 열리며 대상과 최우수상 등 참가자들을 위한 시상도 마련돼 있습니다. 장애인만을 위한 행사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즐기는 지역축제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오늘이 간다고 끝이 아니죠. 내일이 옵니다. 오늘 실족했더라도 내일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이에겐 딴 근심이 자리 잡을 수가 없죠. 다만 진리의 푯대만을 바라보며 다름질해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의 염려와 근심 일랑 묻어버리고 새날에 새 일을 꾸려간다면 승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홀리원 앨범 중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여우,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8월도 어느새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계절이 달라지는 게 좀 느껴지긴 하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밖에 있어도 땀이 흐르고 또 시원한 곳부터 찾게 되는 그런 요즘인데요. 이럴 때 가장 반가운 건 바로 차가운 물 한 잔 아닐까 싶습니다. 더위에 지친 몸에 얼음 냉수 한 모금 들이키면 그제야 아 살겠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성경에도 이 얼음 냉수가 등장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믿을 수 있고 또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여름 끝자락에서 또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한 잔의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이웃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 송경미 목사님의 좋은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각자 가정과 일터, 또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얼음 냉수 같은 이 충성된 사자가 되길 요구하시는데요. 가정과 일터, 또 교회에서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충성된 사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이 곡 굉장히 저한테는 추억의 찬양인데 여러분께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국 컨티넨탈 싱어스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한웅재 목사님의 오 놀라운 구세주, 어제 생긴 밴드의 레영훈의 햇빛 비치니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은 박광리 목사님의 예수로 충분하다 중 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신앙의 목적이 그분 자체가 아니라 그분에게서 얻을 것이 됩니다. 신이 나를 잘 봐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얻기 원하는 것들입니다. 때로는 우상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매우 탐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냥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이지 이 땅을 영원한 본향처럼 생각하며 여기서 더 잘 생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구하는 기도를 그만하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승 씨의 주님 한 분만으로 PS 콜라보의 내 진정 사모하는 나무에 내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세 곡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에는 참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잘못은 아니겠죠. 다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사랑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좀 각자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내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보다 앞서 했던 그런 고백들이 더 가능해지고 조금씩 더 늘어나는 그런 것이겠죠.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패밀리 워십의 더 원합니다. 손영진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함께 듣고 오시죠.

자,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송정미 사모님의 예수 사랑하심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메들리로 이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At daybreak, the woman went back to the house where her master was staying, fell down at the door, and lay there until daylight. Judges chapter 19, verse 26.
1: 동틀 때에 여인이 그 주인의 우거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사사기 19장 26절 말씀.
0: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I'm Changsu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2: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비가 많이 내렸지만 아직은 낮에 꽤 덥지요. 비가 많이 내려서 큰 피해가 난 곳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큰 물난리가 난 걸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기후 위기라고 해서 매년 더 더워지는 느낌이고 올해가 작년보다 더 더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덥지는 않아서 선풍기 켜고 선선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Terry McColeman의 찬양입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그렇죠.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내용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The Levite and his concubine were returning home.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이 사실은 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의 첩하고 둘이서 were returning home.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To the mountains of Ephraim.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From Bethlehem, 베들레헴에서. Because they had gotten a late start. 늦게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On their journey, they were forced to stay. 너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자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어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마 나귀를 탔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걸었거나. With a friendly man in Gibeah. 기브아에 있는 아주 친절한 사람 집에서 이렇게 묵게 되는 겁니다. Instead of going all the way home, 집에까지 그냥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묵고 가는 겁니다. As they were eating dinner, 자, 저녁도 먹고 and enjoying themselves.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the men of Gibeah, 이 기브아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이 남자들 몇 명이서 surrounded the house, 그 집을 찾아와서 포위를 하고 and demanded, 요구합니다. That the Levite be brought out to them. 그 주인한테 여기 레위 사람 하나가 지금 당신 집에 와서 머무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사람 좀 빨리 내보내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So that they could abuse him. 목적은 이 남자를 괴롭히기 위함이었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이 동성애자였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을

나오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The owner of the house, 그런데 그 집 주인이, 기부하 집 주인이 refused to send the Levite out. 이 레위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But instead, 대신에 offered the crowd, 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his virgin daughter, 자기 집주인의 처녀 딸을 내보냅니다. And the concubine to abuse, 그리고 레위 사람의 첩하고 같이 내보내게 됩니다. The concubine was eventually sent out to the crowd. 그래서 결국은 이 첩도 밖으로 나오게 되지요. And they abused her all night. 그리고 이 기부하의 이 건장한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녀를 괴롭힙니다. 여기서 괴롭혔다는 것은 성폭행을 했겠지요. 아주 집단 성폭행을 했던 것 같아요. She got to the doorstep of the house where the Levite was staying before dying. 참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이 시달리고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묵는 집에 대문 앞 문간까지 그야말로 기어서 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The Levite took her body home. 레위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마리로 보아서 아마 이 첩이 죽었던 것 같아요. 뭐 당했거나 맞았거나 시달려가지고 죽었겠죠. Then cut it apart.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은 cut it은 이 시신을 말합니다. 시신을 다 토막을 내가지고 and sent different body parts. 이 부분 저 부분을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Sent different body parts. 그 시신의 토막낸 부분을 to the different parts of Israel,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게 각각 보냅니다. Demanding justice against the men of Gibeah. 우리가 기브아 사람들한테 이런 꼴을 당했는데 이거 가만 놔둬서 되겠느냐 하고 보냈는지도 모르지요. 이 첩이 당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ome wicked men in the city. 여기서 city는 기브아를 말하고 기브아에 이런 악한 남자들이 몰려왔다라고 그랬습니다. To break the door down. 심지어는 그 문을 다 쳐부수고 들어와서 레위 사람을 끌어낼 그럴 기세였습니다. They demanded that the old man should bring out his guest for homosexual practices. 그래서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 건장한 남자들이 이 old man 기브아에 지금 친절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에게 이 집주인에게 내보내라는 겁니다. 이 지금 들어와 있는 레위 사람을 남자잖아요. For homosexual practices. 그래서 아무래도 추정해 보면 동성애 행위를 목적으로 내보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The old man refused. 그런데 집주인이 거부했어요. He offered his own daughter and his guest's concubine instead.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자기 자신의, 집주인 자신의 딸과 또 이 손님의 첩을 대신 내보냈던 것입니다. For him, 여기서 him은 이 집주인을 말합니다. 기브아의 집주인. It was important to entertain guests. 이 사람으로 봐서는 이 손님을 잘 모시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여기서 손님은 이 남자 레위 사람을 얘기합니다. This was more important than to take care of women. 여성들을 잘 보살피는 것보다 이 일이 이 남자 손님을 잘 모시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 풍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The man from Levi's tribe cared only about himself. 이 레위에서 온 사람, 이 사람도 자기만 알았어요. 자기 자신만 보호하고 자기만 안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In the morning, 아침에 he opened the door to go.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He showed little care or no care about what had happened to her. 이 사람은 자기 첩한테 거의 신경을 안 썼거나 신경을 썼어도 거의 안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He urged her to get up. 그래서 자기야 집에 가자 일어나 봐. 이렇게 쓰러져 있는 첩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finally he realized that she was dead. 마침내 자기가 알아차립니다. That she was dead. 자기 첩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is not much better. 글쎄요, 21세기의 세상도 뭐 별반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Today, many people do what they like.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They do not do what God wants. 사람들이 어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동성애 문제다, LGBTQ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변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서 다음 찬양 들으시고 우리 Praying in English 함께 하겠습니다. Anne Murray가 부릅니다. In the Garden. 우리말 제목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Praying in English. 네 시간은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that we live in much safer times than the Levite and his concubine. Thank you that travel is much safer and easier today. Thank you that we don't have to rely on the mercy of strangers when we can get to our homes by dark.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the Levite's passion to get justice for his concubine.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this story and to know that although it is a horrible story, you are sovereign through it all. Please bless those who travel internationally. As we enjoy our vacations and travels to exotic lands, please help us to remember you in all that we do.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기도 내용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that we live in a much safer times. 우리는 훨씬 더 정말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Then the Levite and his concubine.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레위 사람과 그의 첩이 처해 있던 상황보다는 Thank you that travel is much safer.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많이 안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And easier today. 그리고 많이 쉬워졌습니다. Thank you that we don't have to rely on the mercy of strangers. 우리가 정말 외국 여행을 하면서도 한국에서도 이 낯선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When we can get to our homes by dark. 어두울 때까지 집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the Levite's passion. 또한 이 레위 사람의 열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걸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To get justice for his concubine. 그의 첩이 정말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서 이런 정말 정의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ee this story. 우리로 이런 이야기를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And to know that although it is a horrible story, 물론 끔찍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you are sovereign through it all. 하나님께서 정말 주권적으로 이런 일을 다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니 Please bless those who travel internationally. 정말 이 해외여행을 이 하시는 분들도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As we enjoy our vacations, 우리가 휴가를 즐기고 and travels to exotic lands, 이 낯선 이국 땅에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할 때, please help us to remember you in all that we do.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도 무엇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20장 28절에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우리말로는 비느하스 그리고 엘르아살입니다. 비느하스와 엘르아살은 부자지간입니다. 비느하스가 아들이고 엘르아살이 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 비느하스부터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퍼네이하스 PH로 발음을 해요. 퍼네이하스 이렇게 발음하시고 그 다음 엘르아살은 엘리에이저

더요, Eliezer.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the Israel's war with the tribe of Benjamin. 네, 다음 주는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대복제일교회 황삼익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당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런 내세의 장소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들한테 제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있고 영원히 사는 존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왕이면 나중에 천국에서 잘 살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니까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에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만 믿어야 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그렇게 속 좁게 굴고 고집스럽게 굴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좁고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옳다고 하느냐 한 것은 예수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분입니다. 도덕적인 그런 가르침은 어느 종교나 있습니다. 세계 700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나 착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죄를 짓지 말라는 다 가리키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해결한 그런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이 있어야 목적지에 갑니다.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낫다 못하다의 차원이 아니고 옳다 틀리다의 차원이에요. 예수가 옳으면 다른 사람은 틀린 거거든요. 또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은 하나기 때문에 두세시 없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장 귀하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양보가 안 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고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도 예수 믿을 텐데 너무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일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의학에 보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병에 따라 경중에 따라서 어떤 것은

0: 5분이 골든타임이고 어떤 것은 뭐 3시간 어떤 것은 뭐 30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구원에 대한 골든타임은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미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 다행스러운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5분 뒤에 죽는다면 5분 동안 무슨 말을 할까? 또 말씀 든 여러분이 5분밖에 못 산다 그러면 5분 동안에 무슨 말을 들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지금 해야 될 가장 급선무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다면 가까운 교회 가서 지도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 구주가 예수 외에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나도 그것을 믿고 싶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자신 있게 남은 생애를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깊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유세인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희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 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아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 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의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시간 값진 진주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값진 진주 비유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제는 보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 성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인간의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천국인에게 어떤 곳인가 깊이 한번 돌아보시고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천국, 예수님, 그거면 난 끝입니다. 난 그거면 최고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귀한 보화는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진주, 진짜 보화,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진주 장사가 곳곳을 다니면서 진주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귀한 진주를 만나면 장사하는 것보다 이제는 그 진짜 귀한 진주를 가져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진주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최고 귀한 보석 하면 진주가 아니죠. 현재 최고 비싼 보석 하면 뭘까요? 다이아몬드지요. 물론 요새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 큰 다이아몬드의 그 무게만큼의 금보다 다이아몬드가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석 자체를 가져다 놓고 그걸 이렇게 귀하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것을 가공을 해야 됩니다. 깎아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가공 기술이 발전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보화를 값진 진주 비유를 말씀하실 때만 해도 가공하는 기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보통 가장 귀한 보화라고 할 때에는 다이아몬드는 뭐 별로 몰랐어요. 왜? 가공 기술이 없으니까 원석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 이 시대에 가장 귀한 보화 하면 자연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공이 필요 없는 진주, 이게 제일 비싼, 제일 귀한 보석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의 진주 장사는 장사를 위해서 다니면서 진주를 사고 팔기도 하는데 아주 귀한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그 진주를 갖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씁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다 팔아서 그걸 살 생각밖에 없습니다. 진짜 귀한 진주를 발견

진주는 바로 천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의 진가를 발견하게 되면, 그 천국을 가지게 되면 그 가치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물질로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물질도 사용하고 능력도 사용하고 삶 전체를 다 사용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주는 기쁨이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이 천국의 기쁨, 천국의 가치, 이것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천국 예수 믿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소중해.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 다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천국 그거면 끝이야. 예수님 뭐 더 얘기할 것 없어. 이런 그 천국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기쁨,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진주, 보화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든 다이아몬드든 그것이 아주 존귀한 가치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를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성경에 보면 진주를, 보화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왜? 돼지에게 줘봐야 돼지가 뭐라 그럴까요? 말한다 그러면. 아니, 먹지도 못하는 이런 거를 왜 주냐고 이럴 거 아니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그 가치가 정말 가치로운 것입니다. 천하의 하나뿐인 보석을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손에 쥐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그에게는 돌덩어리나 진주나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1960년대에 공부하러 미국에 유학을 가셨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니 잘 모르죠. 그래서 공항에 먼저 유학 간 친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마중을 나온 친구가 이 목사님에게 두 가지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LA에 햇볕이 너무 세니까 이게 그냥 다니면 안 되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라고 이렇게 선글라스를 선물 하나 해줬대. 그 당시 60년대 우리나라 선글라스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좋은 선글라스 하나를 선물해주고. 그리고 또 공부하러 왔으니까 뭐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미국 이제 타자를 만지니까 타자기를 하나 이렇게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 타자기가 새 거가 아니에요.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다가 이제 쓸 일 없으니까 너 가져라 하고 준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선물을 주려면 새 거를 좀 사서 쓰지. 시컷 쓰다가 뭐 이제 다시 필요 없는 거 이런 걸 주나 하면서 마음이 좀 그렇게 기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한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되어서 그 지역에 가서 그 교회 장로님 댁에서 토요일 저녁에 묵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도 하고 또 공부도 해야 되니까 타자기 꺼내놓고 타자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대학생인데 이렇게 딱 들어와서 그 타자기를 보더니 하는 말이 당신은 외국 사람이고 유학생이고 돈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무슨 돈이 있어 좋은 타자기를 가지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거 내 친구가 자기가 쓰다가 이제 필요 없어가지고 나 그냥 쓰라고 준 거라고 별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한 얘기가 이거 잘 보라고 이거 스위스제 타자기인데 이거 비싼 거라 일반 사람이 잘 갖지 못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메이드 인 스위스랜드로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가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 타자기가 달라 보이더래요. 심지어는요, 드는데 느낌도 다르더래요. 그전에는 아이고, 이 쓸데없는 거, 이런 생각인데, 아주 느낌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가치를 알면 달라집니다.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귀한 걸 줘도요, 이거 뭔데? 왜 이 쓸데없는 걸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 젊음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실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요, 무서울 것도 없고요, 정말 겁낼 것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공부하느라고 힘들어하지요. 직장 생활하느라고 힘들어합니다. 또 직장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애하다가 헤어지면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직장에서 어떻게 잘못되어 직장을 잘리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좌절낭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직장을 좀 잘렸다 할지라도, 연애하다가 애인에게 차였다 할지라도 젊음이라는 게 그에게 남아있으면 사실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연세 드신 노인들이 1억 천금을 주고도 사고 싶은 게 있다면 뭐랄까요? 그 젊음이지요. 요새는 화장을 여자들이 많이 하는데, 뭐 남자도 화장한다 그래요. 뭐 그것도 그렇지만 보면요, 그 대학생들이 화장하는 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도 여자애들이 화장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찬양대. 화장한 초등학생이 예뻐요? 안 한 초등학생이 예뻐요? 왜 안 한 초등학생이 예쁘죠? 그냥 그 자체로 피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애들은 몰라요, 그거를. 뽀드락 좀 났다고 아주 막 고민해요. 여러분, 뽀드락이 좀 나도요, 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때의 피부는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못 갔죠? 아무리 갖다 발라도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그 피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중에 처져봐야 그때 좋았지라고 얘기합니다. 가치를 모르면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려도, 삶이 어려워도 젊음이라는 것 있으면, 그 가치를 안다면 좌절할 필요 없죠. 또 하면 되는데, 다시 해보면 되는데, 다시 해보면 되는 건데,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그런데 끝난 줄 안다니까요. 그 젊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진 바 가치를 알지 못하면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한숨을 쉬고 인생을 포기하며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진주의 가치, 천국의 가치는 아는 사람만 그 가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진주의 가치 모르면 그 소중한 걸 들고도 그냥 돌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우리가 다 천국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 그 가치의 기쁨, 만족, 그로 인하여 느끼는 행복감, 이걸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의 가치, 신앙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그거 제대로 안다면 그걸로 끝이죠, 뭐. 내가 천국을 소유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이것, 가치를 모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윗이 하나님만 나의 목자시면 내가 왕이어도 괜찮고 난 목동이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자여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내 목자시면 내가 성공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내 목자시면 나는 건강해도 괜찮고 병이 들었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만 내 목자시면 그럼 나는 부족함이 없, 더 바랄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마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기쁨, 복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기쁨,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고 세상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입니다. 천국 가치를 알면 다른 것은 무가치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진짜 귀중한 보화 천국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교회를 평가하는 무식한 망상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야. 교회를 가든 불교에 가든 유교에 가든 그저 마음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기댈 수 있기 위해서 있는 거 종교 아니야? 여러분, 한참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것 몰라서 무식하다고 치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종교는 다 같은 거야.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그냥 착하게 살라는 거지. 마음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면 교회 안에 있지만 그는 진짜 예수 믿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죠.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아는 척하는 것 심각한 문제이지요.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도덕, 철학, 윤리, 교훈 이런 것들을 표방하는 게 종교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걸 표방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길이고 생명 자체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계시의 종교,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믿은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진작 믿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분 들어보셨죠? 왜 진작에 나를 전도 안 했냐고. 진작에 좀 전도를 해서 내가 젊었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다 늙어서 이제 와가지고 내가 참 많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는 분들 들었어요. 밖에서 들었고요.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전도하지 않는 죄예요. 생명의 유일한 길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 죄, 이보다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진주 장사가 진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진주 장사의 소유가 뭘까요? 진주 장사가 뭘 제일 많이 가지고 있겠어? 진주를 많이 가지고 있지요. 그 많은 진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주는 이제는 소용없다라는 거. 왜? 그 진짜 귀중한 진주 그거 하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진주가 뭘까요? 다른 종교, 다른 윤리, 철학 이런 것들 세상의 것들 다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진주를 아무리 맞는 가진다 할지라도 그 진짜 귀중한 진주를 갖지 못하면 내게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다 팔아서 그 진짜 귀중한 진주를 갖게 되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해도 출세해도 돈이 많아도 사람들이 존경하는 명예가 있어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거고요. 그 예수 믿음으로 인해 천국 갈 수 있는 것, 그 천국 백성 된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절대 필요관계이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느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예수를 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천국으로만 만족하며 복음이 없으면 내가 천국 가지 못하면 내 인생은 더 이상 허탈한 것, 허사란 것,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상상을 불허하는 믿음. 목숨을 버릴지라도 예수는 버릴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의 은혜. 이것이

0: 순교가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내 신앙 위에 그 어떤 가치도 더 이상 소중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도, 이 천국을 위해 내가 어떤 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믿음,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행태를 보면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적지 않게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를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어진 무엇을 소유하려 함이 뭔가?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무당화되는 것이고 저질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깨닫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모시고 다른 어떤 소원도 더 이상 없는 것, 이게 천국을 진짜 아는 사람이죠. 이 진주 장사가 그 전에 노란 진주, 파란 진주, 작은 진주, 흰 진주 많이 가졌지만 그거 이제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진주, 그것 가지니까 다른 건 다 팔아서도 그 진주 하나는 사야게 됐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마음, 천국을 소유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저 진주 받았는데 그 진주 나중에 사야지 후일을 기약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 지금 놓치면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그걸 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신앙의 기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이고요, 진리를 깨달을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내게 아직 돈이 있을 때, 내가 아직 젊었을 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맑을 때 주를 위해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어지면 나중에 내가 가겠다고. 나중에라도 오면 좋은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방하다 보면요, 부인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남편은 교회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 교회 가시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아직은 내 직장생활을 바빠가지고 내가 술도 먹어야 되고 아직 직장생활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겠다고. 기회가 있어 그때라도 오시면 괜찮은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진주장사는 이 기회가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소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그렇게 소유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 아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진주를 소유할 때 천하를, 우주를 얻는 마음, 내가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 천국을 소유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래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고 불행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 이 진주장사와 같은 마음으로 붙들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신정로에 위치한 울산 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76-4010번 울산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0: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극동방송 숲속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FM 107.3MHz 울산극동방송입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당신의 입을 열기 전에 먼저 고민하라. 네,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데요. 요즘 내가 하는 말들이 은혜를 끼치는지 먼저 생각하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지요. 그렇듯 우리 말이 곧 음식이자 물과 같습니다. 말은 영혼을 위한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낙심한 자에게 격려의 말을, 패배한 자에게는 칭찬의 말을 건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하은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편 3절 말씀 말을 삼가라. 최근에 나눈 대화를 돌이켜 생각하며 움찔할 때가 종종 있다.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믿을 수가 없어. 아무래도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아. 그냥 재미있자고 한 이야기인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했어. 할 수만 있다면 주워 담고 싶은 말을 내뱉은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다. 우리가 한 말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불안과 이기심과 분노와 고통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말을 제어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수 있음을 아는가? 그분께 도움을 청한다면 당신이 말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서는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평상시와 다르게 말이 없어질 수도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찬양과 평강이 당신의 대화에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기 원하신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 말씀.

It is well, 마이크 스미스의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서울 모태트 합창단의 만입이 4개 있으면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피아노 연주 찬송입니다.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리고 클래식 화요의 찬양 이어집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네, 오늘 누군가에게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라는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속상한 일이나 말을 듣더라도 잠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감사의 말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감사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입술을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하시고요.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 맺기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곡으로 워십 클래식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영나의 함께 행복.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1: 목사님,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또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0: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 깜깜한 방에서 불을 켜보십시오. 순식간에 방 안이 밝아집니다. 그렇다고 어둠이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다시 불을 끄면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나타납니다.
0: 네, 어느 목사님의 마귀와 예수님과의 거리라는 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시간은 순식간입니다. 주님의 빛이 있으면 마귀는 즉시 사라지게 되고요. 주님의 빛이 없으면 마귀는 순식간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출발하겠습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불러준 빛 대신 주, 오늘 첫 찬양으로 나누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 박영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먼저 방익수의 내 구주 예수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들으시고요. 이어서 한의 음성으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나눌게요.

쉽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가 대조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여호와의 뜻, 많은과 오직, 있어도와 완전히 서리라. 네, 어떻습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사람의 계획이 많을까요? 그리고 왜 단단히 서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은 매우 변덕스럽기 때문인데요. 그러니 세운 계획이 자꾸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또한 세운 뜻을 그대로 행할 의지와 능력도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실 내 계획대로 되는 삶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모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고 내 인생에 꼭 유익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삶, 그 삶이 훨씬 복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작정하신 듯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예진 목사님의 아침 잠언 중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더 쉽습니다. 나누었습니다.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먼저 향기로운 나무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었고요. 이어서 작은 평화의 내 진정 사모하는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박영나의 함께 행복 어느덧 인사드릴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0: 생명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다시 쓰는 부흥행전,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참 살다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잘 쓰죠.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 그렇죠? 오늘 이 본문에 요셉이 빠진 그 구덩이가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사실 물이 없는 구덩이였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에게 의해서 그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단 아람에서 살던 이 야곱이

이 고향 헤브론에 돌아와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참 귀하게 여겨서 그 아들을 사랑했고 또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 아이가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특별한 옷을 입히기도 하고 또 요셉이 또 꾸는 꿈들이 형들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꿈들이었어요. 논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 볏단이 일어나니까 자기 형제 열한 볏단이 전부 다 자기한테 절하더라 하는 거 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또 자기를 향해서 절하더라 하는 그런 꿈들은 형들에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들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양을 먹이러 갔습니다. 이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이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떠날 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바로 그것으로 양을 먹이러 갔다 그럴 때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요셉이 한 100km 정도 되는 길을 가야 되니까 뭐 작은 길은 아니죠. 갔더니 그 자리에 없어요. 물어봤더니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러는데 거기서 한 20km쯤 더 떨어졌어요. 그 반가워서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은 그 야곱을 보고 저 요셉을 보고 바로 구덩이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까? 여러분은 인생의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이런 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세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웅덩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되새기면서 나에게는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와 같은 이런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는 신앙적인 은혜와 지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눠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구덩이는요, 상처의 구덩이입니다. 여러분이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화를 보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죽이기를 꾀하는 생각을 할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19절과 20절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 대화가 형제들 간에 이루어진 대화고 그 대상은 자기의 거의 막내 동생에 해당되는 그 동생을 죽이자고 모의하는 이런 대화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분했으면 자기 혈육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저 요셉을 죽이자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간다는 것은 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 형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와 그리고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이 상처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구덩이의 깊이보다도 더 깊은 것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이 구덩이에 던졌다는 것. 이 구덩이가요, 항아리처럼 돼 있어서 들어가면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해요. 길이가 한 10m쯤 된다 그러니까 아마 요셉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죽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을 죽이는 이 분노, 이 미움, 증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상처에서부터 왔어요. 상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사실은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일 때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가 많이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늦게 얻은 아들이라고 요셉을 기여했는데 기여하는 건 좋은데 채색옷까지 입히는 데다가 이 요셉이 또 눈치도 없이 꿈도 이상한 꿈을 꾸면서 형들을 자극하니까 형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비교의식도 있고요. 무시당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처라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상처라는 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받은 상처는 기억하는데 내가 준 상처는 기억을 하지 않아요. 이 상처가 대체로 학자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할때 욕구가 좌절될 때 상처가 된다 그래요. 메솔로라는 학자가 사람들은 누구든지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욕구. 이 욕구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고 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그래요. 이것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죠.

그 다음에는 있는 것이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우리가 전쟁 치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진 않잖아요. 안전하게 살고 싶잖아요.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안락하고 편한 곳, 이 저 뭡니까? 이 방범이 잘 되는 곳, 이런 곳에 살고 싶어 하거든요. 안전하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어디에 속해서 내가 거기서 귀중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뭐 가정에 소속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이별하면 이 아이는 이 가정에 대한 소속감이 깨지죠. 그냥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존중의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존중받고 싶어요.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안 될 때 사람은 그 속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시하고. 잘 쓰는 말이 뭐예요? 나를 무시하냐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하는데 그게 안 될 때 이런 것들이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상처가 되냐면 상실했을 때 소중한 것, 귀중한 것, 귀한 것 상실했을 때 그때 마음속에 상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상처가 이 상처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움직여요. 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났는데 이 상처는 지금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조종하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상처가 나를 움직여요. 상처가 내 발목을 잡아요. 상처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죠.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들어봐요. 그건 뭐예요? 과거의 상처가 오늘 현재 자기의 인생을 지금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상처가 자기 삶의 습관이 되고 자기 삶의 성격의 일부가 되어서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걸 자기는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말이나 행동 속에서 자기가 받은 그 상처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전염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유전성도 있어요. 내가 지은 이 잘못, 이 상처가 내려가요. 그죠?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의 거짓말이 야곱에게 내려가고, 야곱의 거짓말이 바로 이 그 자녀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유전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게 됐어요. 그 다음 상처가 많은 사람은 현실을 왜곡해서 받아들여요. 사실을 사실로 못 받아들여요. 그걸 좀 삐딱하게 본다 그러죠. 자기에게 스스로 자기에게 아픔이 되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서 왜곡되게 해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처 있는 사람은요,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를 준 비슷한 사람과 유형과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요. 적극적인 복수와 소극적인 복수가 있는데 복수를 하죠. 어떻게 해요? 아, 어떤 아이가 주기도문을 하라 그랬으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하고 아버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냥 알아요. 왜 안 하니까? 저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 아버지 같으면 전 예수 안 믿어요. 그러더니 시댁에 너무 시달린 사람은요, 시편도 안 읽어요. 시금치도 안 먹어. 시내버스도 안 타고 다녀. 그 형태와 그 모양만 봐도, 그 단어만 들어도 싫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상처를 사단이 이용하고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상처에 대해서 쉽게 다루지 않아요. 오늘 요셉을 집어넣은 그 웅덩이는 요셉도 일찍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상처가 있었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의지하는, 어찌 보면 다른 면에서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형들도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이 증오가 점점 자라서 형제를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웅덩이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상처는 스스로 고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도 여전히 그 상처에 매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신앙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그분이 직분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이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 속에는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상처가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47편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상처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냐면 절대적인 사랑을 접하게 될 때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상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절대적인 사랑이 뭘까요? 세상에서는 어머니 사랑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어머니 사랑보다 더 강한 게 뭐죠? 절대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상처는 치유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웅덩이는 자기가 만든 웅덩이와 수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 웅덩으로 밀어넣던지 아니면 자기가 들어가든지 그런 삶을 살고 있진 않아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니까 뭐가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늘 마음속에 뭔가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런 상처가 있고 그런 웅덩이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으셔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을 붙으셔야 돼요. 바로 그 보혈의 십자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아야 돼요. 내 아픔을 내어놓고 내 상처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뢰셔야 돼요.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여러분 삶 속에 상처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원수져 있고 그 다음에 낙담하기를 쉽게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발전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 내 마음이 치유받아야 될 마음이구나. 바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요셉과 이 형제들이 만든 이 상처의 웅덩이에 여러분께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오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상처는요, 구덩이는요, 연단을 위한 구덩이였어요. 연단을 위한 구덩이. 창세기 42장 21절 보니까 요셉이 이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보였던 모습을 이렇게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걸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 애걸하게 형들 부르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형님들 왜 이러시냐고 나를 살려달라고 애걸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것 그걸 보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여기는 이 웅덩이 속에는요, 바로 이 요셉을 빛나게 만들었던 채색옷이 죽음의 옷이 되었어요. 그걸 찢어가지고 거기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이 옷이 된 거예요. 자기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그 채색옷이, 자기의 삶의 자존심이 됐던 채색옷이 죽음의 옷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지켜주는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아무것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바로 이 연단에 바로 이 웅덩이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는요, 단순히 요셉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요셉은 17살 철딱선이 없이 자기 꿈을 얘기해서 형제들을 자극하고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켜요? 하나님께서는 이 웅덩이 속에 넣어서 세상 것 의지하고 자기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어요.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계획이죠? 바로 총리 대신이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7년 풍년과 7년 6년인데 흉년을 이겨낼 만한 능력, 지구력이 있어야 되겠죠? 풍년을 감당할 만한 이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풍년이에요. 사람이 어려울 때보다 풍요로울 때 신앙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요.
그것을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연단하고 훈련시킨다는 것을 이 웅덩이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2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 훈련시키는 것 얘기 몇 번씩 들었잖아요. 독수리는 높은 절벽 위에, 그 위에 이제 집을 지어요. 가시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쥐가죽을 덮어서 푹신하게 해서 새끼들을 거기 놓는다 그래요. 어느 정도 좀 자라면 푹신하게 하는 이 쥐가죽을 벗겨버리고 막 이 못 견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등에 태워요. 그래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새끼가. 그 아빠인지 엄마인지 모르지만 쭉 이렇게 타고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탁 떨어뜨리면 바닥으로 내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밑에서 탁 독수리가 받쳐요.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 날개로 날라서 오를 때까지. 왜요?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로 살아야 되니까. 하늘의 왕자답게 살기 위해서 독수리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과 어려움 많죠.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웅덩이에 갇혔다고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신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붙들게 만들고 아버지, 형님들,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둘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부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요셉이 하나님만 부르는 이 신앙이 그가 노예 생활할 때에도 죄수 생활할 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가 굳건하게 설 수 있었고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형제들을 용서하고 풍년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었고 흉년을 잘 견딜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랬죠?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의 나라라 그랬죠?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붙들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연단시키는 바로 그런 어려움, 웅덩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37장 24절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안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들어간 곳은 물이 있는 우물이 아니라 빈 구덩이였죠. 근데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빈 구덩이였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빈 구덩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신 뜻으로 이끌어가는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섭리 중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가시는가. 우리와 이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은혜가 있다 그랬죠?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 그랬죠. 비전. 그 꿈이 요셉에게는 꿈이었지만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품고 살아라 그랬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 그랬어요. 바로 이 구덩이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빈 구덩이요, 죽음의 구덩이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디안의 상인들을, 여기에서 먼저 루벤이 죽이지 말고 그 구덩이에 집어넣자 그랬죠. 그런데 또 유다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죽이는 것보다는 이걸 팔자, 팔아서 우리가 이 동생을 그냥 동생 피묻히지 말자 그래서 파는데 마침 그때 누가 봐요? 이스마엘의 그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이

0: 지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노예 장사들이 아니에요. 아주 고가품을 파는, 그래서 높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왜 그 상인들이 지나갔을까요? 바로 요셉이 이 웅덩이에 있어서 여기에서 유다를 통해서 형제들이 동의해서 이 대상들에게 팝니다. 팔아서 보디발의 집에 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높은 관리들을 만나요. 꿈을 해석해 줬어요. 해줘서 바로 석방시켜 준다더니 소식이 없어요. 한 2년간 더 기다렸어요.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 총리가 됐어요. 그때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삶의 점들을 연결해서 쭉 뒤를 바라보면 우리의 살아온 섬이 보여요. 그 섬이 속에 뭐죠? 그 섬이 뭐예요? 하나님의 섬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절망인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바로 그것은 그 절망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길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바로 이 요셉처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마다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귀한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웅덩이에 놓지만 그 웅덩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곳.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살아온 지난 날들 이렇게 돌아볼 때 다윗처럼 주님께서 줄로 지어준 그 구역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 전화 02-962-0727,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매주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쉬운 클래식,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수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입추가 지나서요.
1: 네.
0: 좀 날이 좀 선선해지나 싶었더니 여지없이 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1: 네. 그런데 그 더위 속에서도 네. 참 어김없는 계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공기에서 나는 그 어떤 내음들 그리고 하늘이 보여주는 그 통통한 구름들의 그 어떤 자태가요. 아, 가을이 오고 있다.

0: 라는 마음을 조금 몽글몽글하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사실 더위가 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또 시원한 바람이 네. 어느 순간도 불어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0: 네.
1: 좀 가을과 선선한 날씨를 기다리지만
0: 네.
1: 그 기다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0: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요즘인데 오늘 주제가 오랜 기다림이에요.
0: 네. 기다림과 인내라고 정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1: 네.
0: 우리가 요즘 여름마다 정말 너무 무덥다. 해가 갈수록 너무 힘이 든다. 라고들 많이 얘기들 하십니다. 그 무더운 여름 후에 가을을 맞이하는 길목 즈음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우리가 기다림과 인내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음악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고요. 찬송가 541장 꽃이 피는 봄날의 만이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
1: 네.
0: 저는 여기 단어에 조금 주목했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의 만. 주의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니다.
1: 아멘.
0: 그 가사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할 많은 것들을 놓치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찬양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오늘 첫 번째 찬송과 함께 나누고 오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함께 하시죠.

0: 네, 꽃이 피는 봄날에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될까요, 교수님?
1: 우리가 찬양 중에요, 한 PD님. 네. 감사해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제가 가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연주할 때 뿌리 깊은 나무가 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근성이

0: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차이콥스키의 곡을 가지고 왔는데, 왈츠하면 응당 우리가
1: 네.
0: 빠른 박자의 춘곡, 그렇죠?
1: 맞아요.
0: 옛날에 고전에 굉장히 예쁜 드레스를 입고 쿵짝짝이라는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살랑살랑 왔다 갔다 하는
1: 네.
0: 남자와 여자의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차이콥스키의 왈츠의 제목은요,
1: 네.
0: 무엇일까요?
1: 감상적인
0: 네.
1: 왈츠.
0: 감상적인 왈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왈츠의 느낌은
1: 아닙니다.
0: 아니겠구나를 예상하실 수 있고요. 센티멘탈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우리가 감상적이라고 할 때. 아련하다라는 느낌, 그리고 무언가 혼자만을 위한 묵곡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1: 네.
0: 감상에 젖을 수 있는 그런 곡을 미샤 마이스키라는 연주자의 첼로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차이콥스키의 감상적인 왈츠 함께 듣고 오셨는데 네. 약간은 역설적인 제목이라는 네. 생각도 진짜 들 만큼 네. 곡 자체가 되게 서정적이에요, 교수님.
1: 그런 것 같아요. 네. 차이콥스키는 일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차이콥스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우수에 찬 곡이 아닌가 그런 깊은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곡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께 길목을 열어드렸고요. 네. 그 다음 곡으로는 라흐마니노프라는 작곡가의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목이 여섯 개의 손을 위한 로망스거든요. 여섯 개의 손 이니까 세 분이 올라오실 거예요. 아.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는 게 아니라 들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여섯 개의 손이니까 세 명의 연주자가 앉아서 연주할 때 악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0: 세 명. 그래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1: 그게 훨씬 좋겠죠. 네. 왜냐하면 네. 누군가가 그 파트를 잘못 들어와 버리면 그쵸. 완전히 엉키니까요.
0: 대참사.
1: 그러니까, 그렇죠. 대참사죠. 게다가 네. 실내악 파트로 들어가는 이런 두 명, 세 명의 인원이 같이 연주할 때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악보를 놓아두고 합니다. 솔리스트들이 악보를 보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네. 누군가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때는 내가 잘못 외운 부분이나 내가 건너뛰는 부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찾아 들어오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외울 수 있을 만큼의 연습량을 가지고 서로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하는데 그러면 세 명 중에 누가 악보를 넘길까요?
0: 가운데 있는 사람?
1: 어떻게 아셨죠?
0: 찍었는데 맞췄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1: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조건 넘기는 건 아닐 텐데 제가 영상을 봤더니요. 네. 가운데서 연주하는 연주자의 오른손이 쉬고 있더라고요. 처음 부분에 넘길 수 있는 그런 쉼이 있는 손이 있는 거였어요. 양손이 다 움직이고 있으면 누군가 바삐 넘기긴 해야 되겠지만 네. 가운데서 연주하시는 분이 여유롭게 악보를 넘기시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가운데

0: 있는 건반들만 칠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맨 왼쪽에 앉으신 분이 저음 파트,
1: 네.
0: 가운데 앉으신 분이 중음 파트,
1: 중간.
0: 그리고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 고음 파트를 나눠서 치시더라고요. 곡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작곡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곡입니다.
1: 네.
0: 여러분이 들으시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연주자들, 피아니스트 임동혁, 김선욱, 선우 윤건, 요세 분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제목부터 참 독특한
1: 네.
0: 여섯 개의 손을 위한 로망스
1: 네, 네.
0: 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마치 한 사람이 연주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네. 듣기만 하시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은 PD님, 같이 연주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결국 네. 무엇일까요?
0: 조화.
1: 조화.
0: 양보.
1: 그렇습니다.
0: 네.
1: 낄 때와 빠질 때를 정확히 아는 시점. 내가 너무 드러나고 싶지만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0: 그쵸.
1: 알아가는 지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던져드렸던 기다림과 인내는 이런 음악 작업에서도 통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0: 네.
1: 나만 드러내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연주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같이 연주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가을에 듣고자 했던 곡을 또 한 곡 나눠드렸습니다.
0: 네.
1: 마지막 곡은 오늘 가장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목부터가 가을이고요.
0: 네.
1: 정환호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곡을 소프라노 손지수 씨가 불러주시는데 가사의 시작이요.
0: 네.
1: 몇 번의 계절이 나에게 남았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도 낙엽길을 보고 있겠지. 너의 가을이 포근하길 바라. 나도 이 계절을 담아 그리운 사람이고 싶어라. 따뜻한 피아노 선율과 함께하는 그 성악의 고요한 선율이 여러분을 이 가을로 초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곡이라고 여겨집니다.
0: 어쩜 이렇게 곡 설명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세요, 교수님.
1: 이 곡이 그런 곡이더라고요.
0: 저 지금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정말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가 담긴 곡이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 곡 함께 듣고 오셔서 저희 끝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소프라노 손재수님의 음성으로 함께 또 나눈 가을이라는 곡이었는데
1: 네.
0: 아, 음성도 그렇지만 정말 가사가 네. 일품입니다.
1: 그렇죠. 네.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내나 기다림을 생각할 때 항상 힘들었던 것은 답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0: 맞아요.
1: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제가 작은 에피소드 하나를 전해드리자면 제가 독일의 오케스트라를 학생일 때 들어갔었습니다. 그건 수습단원처럼 견습생 이런 느낌으로 1년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0: 네.
1: 그것도 너무나 크신 은혜죠. 저한테 월급을 받아가면서 생활비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년이 딱 계약직이었어요.
0: 네.
1: 저랑 같이 들어간 독일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서 그때는 정말 영광스럽게도 한국 동양아이가 우리 오케스트라에 들어온 건 네가 처음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너무 잘해서는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저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0: 네.
1: 그 1년간 제가 가장 성실히 했던 것은 근면 성실. 정말 빨리 가고 연습은 늘 충분히 해가기. 딱 그것만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계신 단원분들이 보실 때 아유 동양의 어린아이가 그래도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이셨을 거예요.
0: 그쵸.
1: 1년이 지나고 끝나갈 무렵 저는 다시금 오디션들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오케스트라에 들어갔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독일 친구가요.
0: 네.
1: 다음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내년에도 여기에서 연주해 이러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난 내년으로 연장이 됐어 이러더라고요. 아무런 공고도 없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이제 악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0: 네.
1: 오케스트라에서 대장되어진 선생님이죠.
0: 네.
1: 안나는 한다는데 나는 못해? 이랬을 때 거기는 서로 다 반말을 하니까요.
0: 네.
1: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랬더니 너 네가 하고 싶다고 안 했잖아.
0: 어머.
1: 그러더라고요. 이게 독일어로 소통이 유연하게 되는 독일인과 외국인의 차이였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제가 너무 많이 부족했겠죠. 그런데 그날부터 저는 꼬박 한 달 동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0: 그럼요.
1: 하나님을 원망하면서요. 하나님 제가 쟤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기준을 가지고 한 달 내도록 속상해하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 오가는 길에 아주 울기도 울고 기도라기보다는 원망에 가까운 걸 많이 뱉어냈었어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는 네 기도를 듣고 있지 않지 않다. 근데 지금 네가 네 얘기만 하고 있잖니에서 제가 놓쳤던 거예요.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지휘자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네 파트에 누가 팔을 다쳤어. 그 자리 정직원 자리인데 네가 들어와서 연주를 좀 해줄 수 있겠니? 여러분 정말 아멘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
0: 아멘.
1: 그 수습단원으로 1년 연장하는 것과 일단 현실적

0: 한국으로 연봉은 4배가 차이가 났고요.
1: 네, 와.
0: 그리고 근무 일수는 똑같았어요. 똑같이 연주하는데 그만큼의 차이가 있었던 자리를 저한테 주셨어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그 어떤 크신 그림이라고
1: 맞아요.
0: 할까요? 그러니까
1: 네.
0: 네가 몰랐을 수 있어서 시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는데 내가 너의 열심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말렴. 저는 어린 마음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아, 나의 기도가 나의 열심이 허투루 사라지지 않았구나. 였지만 아직도 섣불리 화를 먼저 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늘 거저 주셨는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그 옛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잊지 않으려고 늘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심을 잊지 말자.
1: 아멘.
0: 네, 오늘의 결론은 그렇게 내려봅니다.
1: 제가 지금 살짝 울컥해가지고. 맞아요. 우리는 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순간에 참 감사하고 했다가도
0: 네.
1: 또 다시 기다리는 순간이 다가오면
0: 너무 힘이 들죠.
1: 힘들고 지치고 그
0: 네.
1: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교수님께서 이제 경험하셨던 것처럼
0: 네.
1: 내가 일하는 것을 지켜봐라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꼭 들으셨으면
0: 네.
1: 좋겠어요.
0: 아멘.
1: 우리는 기다릴 뿐
0: 네.
1: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0: 네.
1: 분명히 그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0: 아멘.
1: 저도 오늘 많이 마음이 울컥하는데 우리 방송 가족분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다.
0: 네.
1: 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쉬운 클래식은 이제 여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히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아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이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메시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든지 기독교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사실 막상 전하려고 보면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같이 짧은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복음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은 크게 다섯 가지를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원래 인간이 어떠한 상태로 창조되었는지 이것이 반드시 전달되어야 됩니다. 문제를 겪고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당신이 겪고 있는 그러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갈등,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풍요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그 답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풍요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존재였지만 그 풍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것이다. 그럼 왜 단절되었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죄는 우리가 짓는 윤리도덕적인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혹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 자체를 본질적인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풍요가 끊어지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죽음 이후에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를 갖는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면 혹은 열심히 살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종교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종교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거룩의 기준에서는 그 의마저도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행으로도 내 의로도 혹은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봐도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종교, 인간의 행위, 철학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죠.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그냥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본다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이 죄에서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000년 전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시고 의인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려진 것이고 그 구원을 받는 자들, 믿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내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대속하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이다 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고통 가운데 빠진 자에게 1분만 해도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에 시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질병에 시달리도록 고통받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왜 당신은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냐?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냐?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 그래서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나의 대속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영접하는 기도를 초청할 수도 있고,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로 초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하시고 그 풍요와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고 복음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예수생명교회 고승혜 목사님의 전도 꿀팁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날씨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하루에 찬양예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찬양예보극 기상캐스터 장혜윤입니다. 맑은 하늘처럼 모든 일이 순조로운 날도 있지만 먹구름이 몰려와서 마음이 흐려지는 날도 있죠. 특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고민을 품고 외로움의 비를 맞으며 겨우겨우 하루를 견뎌낼 때도 있습니다. 사라의 학대를 피해 광야로 도망친 하갈은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돌아갈 곳도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홀로 눈물 흘리던 하갈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주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아멘. 장혜윤의 찬양예보 이번 주 이 시간은요. 엘 로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우리의 밝은 표정 너머 그 눈물까지 알고 계십니다. 차마 말하지 못한 마음, 소리내지 못한

기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나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내 눈물과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시며 오늘도 나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위러브의 날 살피시는 주, 오늘의 첫 번째 찬양예보 전해드리면서요. 찬양예보국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오늘도 찬양예보극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어떤 예보가 필요한 신호일지 지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형제 없이 외동으로 자랐습니다. 최근에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 모두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병원 일정부터 간병까지 모든 일을 저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끔은 병원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솔직한 마음에요. 병원에 가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아, 그럴 때면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제가 나쁜 자식인 것만 같아 또다시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의 구원이 가장 걱정됩니다. 특히 어머니는 오랫동안 불교를 믿으셔서 절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복음을 전해도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으십니다. 두 분의 병세는 위중한데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마치 광야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네요. 부디 제가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부모님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려요. 네. 끝을 알수 없는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사연자분께서 병원에 가기 싫을 만큼 지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백은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긴 시간 혼자 비를 맞으며 걸어왔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홀로 남겨진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셨죠. 하갈은 그 하나님을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요. 그 엘로이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연자분이 병원으로 향하며 삼킨 한숨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도 또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흘린 눈물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과 그분들에게 남은 시간까지도 살피고 계십니다. 지금은 짙은 비구름에 가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더라도요, 흐린 하늘 뒤에서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듯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은 이 가정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담은 오늘의 찬양 예보는요, 두 곡의 찬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찬양은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양입니다. 주 너를 지키리 라는 고백을 통해서 엘로이의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홀로 모든 짐을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사연자분께 찬양예보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면서요, 오늘의 찬양예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가 솟아나는 소리와 함께 시작하는 오늘의 감사관측소. 감사해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감사관측소 운영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7주차가 됐습니다. 감사관측소는 저 장혜윤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감사를 발견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인데요. 관측소 덕분에 제 삶에도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게 됐다는 겁니다. 아침에 무사히 눈을 뜨는 것, 기쁨으로 뭔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솔직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저 하루하루를 건강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 삶이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감사관측소의 관측 덕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하루에도 참 많은 감사가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감사한 일이 크게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발견하려고 마음을 기울일 때 이미 내 곁에 있던 감사들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이 항상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초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감사관측소 덕분에 제 삶에는 감사할 일들이 많아졌다기보다는 이미 가득했던 감사를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감사관측소를 세워서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짐니의 음성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어느덧 찬양예보국의 운영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보국의 레이더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엘로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오늘의 찬양 예보. 이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 예보국 기상캐스터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중산초등학교 6학년 문서윤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계신 집사님께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모집을 추천해 주셨고 흥미가 생기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 뭐가 가장 좋은가요?
1: 언니, 동생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합창단이라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우리 서윤이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나요?
1: 확실히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학교 생활만 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었는데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안 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잘 틀리지 않아요. 뭔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잘 안 떨려요.
0: 그러면 반대로 힘들 때도 있나요?
1: 저는 합창을 하면서 노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나 안무가 이상적인 느낌으로 잘 되지 않을 때가 힘들었어요. 생각할 때는 90도로 되는데 실제로 보면 90도가 아닌 것처럼 거울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예요?
1: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가장 열심히 오래 준비했기도 하고 해외에서 하는 첫 공연이라서 가장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고 끝나자마자 바로 기립박수를 쳐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화음이 잘 만들어졌어요. 소프라노, 메조, 알토가 되게 잘 나눠져서 좋았어요.
0: 우리 서윤이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며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0: 만약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1: 없었다면 허전했겠죠? 왜냐하면 찬양도 자주 안 하고 왜냐하면 합창단을 다니면 찬양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찬양하고 다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허전했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0: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봅시다.
1: 항상 합창단 데려다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

0: 여러분 잘 부탁해.
1: 신입 단원들을 향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0: 안녕, 얼른 와서 다 같이 찬양하자. 찬양으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1: 가장 맑고 순수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정과 배려, 사랑과 희생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희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아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0: 분들께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극동방송 숲속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극동방송은 숲속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다 은퇴하신 평생을 교회를 위해 건강한 제자 세우기를 애쓰셨던 오카눈 목사님 잘 아시지요? 오카눈 목사님 은퇴 모임에서 한 따라가고 있는 후배 목사가 질문을 하나 했답니다. 목사님, 평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생각할 만하고 가장 감사한 일이 뭐예요? 라고 질문했답니다. 근데 후배 목사님의 나름 질문하면서 답을 가지고서 질문했대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답 정해놓고 질문하는 경우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된 것, 사람들이 변하고 성도가 변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것, 또 제자 훈련이 이렇게 잘 되어 한국 교회가 건강해진 것, 이런 답변을 하실 줄 알고 질문하셨대요. 그런데 조금 있다 좀 뜸을 들이시던 오카눈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셨대요. 목사님, 제게 가장 감사하고 기억 남는 건 잊지 못하는 것,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 죄 많은 나를 목사 삼아 하나님 일 감당케 하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우리는 늘 우리 생각에 뭔가 이루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오늘 이 예배에

구원받은 여러분의 예배 자체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와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분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숭실대 문해창작학과 교수이자 시인이신 최승호님, 이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최승호 시인은요, 북어, 아마존 수족관, 눈사람 살인 사건, 대설주의보 등 많은 시를 쓰셨는데요, 이분의 시를 좀 설명하자 보면 시가 참 깊어요.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고요, 철학적 사유를 요구합니다. 이분 시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최승호 시인과 그의 시에 관심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의 시가 여러 차례 수학능력시험 수능에, 수능 모의고사에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수능에 출제된다는 건 상당한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아마 어려워서 그런가. 최승호 시인이 근데 궁금하더랍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래서 어느 날 몰래, 정말 몰래요, 그 수능 시험지를 구해다가 자기 시가 지문으로 사용된 문제를 풀어봤답니다. 여러분, 언어 영역 기억나세요? 수능 시험 기억나세요? 학력고사 시대신가요? 여러분, 문제가 대부분 이런 거 아니에요. 지문을 탁 해놓고서 지문에 작가가 하고 싶은 의도는, 맞잖아요. 그리고 한 문장 쭉 줄거놓고서 이 표현을 통해 작가가 하고 싶은 생각은, 뭐 이런 게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니까요, 작가 최승호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왜요? 누가 썼어요? 아, 내가 썼어. 이 작가가 나고요, 작가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흐뭇하고 편한 마음으로요 답을 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 틀렸답니다. 이게 진짜 실화예요. 실제 사건이에요. 아니, 내가 쓴 시의 작가의 의도를 묻기에 내가 답했는데 다 틀렸대요.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쓴 시의 의도를 묻기에 내가 답했건만, 그걸 틀렸다 하면 도대체 내가 쓴 시의 의도는 누가 안단 말입니까? 자,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미스터리한 일이요, 오늘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일터에 나타나고 있는 것 아세요? 교회의 가정의 일터에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고백은 하는데요, 예수님과 의도가 달라요. 우리를, 자녀를, 다음 세대를 주님이 지으셨다라고 고백은 하는데요, 주님의 목적과 달라요.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주님만 드러나길 원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가리워지면 섭섭해요. 없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불현듯 찾아온 시련, 시험, 답답한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하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가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의도가 드러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를 푸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문제가 여러분의 욕망과 제약의 결과가 아니라면 성경은 시험의 출제자, 문제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은 바꿔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허락하신단 말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이 문제를 주셨어요. 의미 없이 복불복으로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출제하셨다가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문제의 의도, 목적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역시 누구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믿는 우리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갑자기 형들에게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실제로 형들이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종살이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기껏 꿈을 풀어주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철저히 잊혀진 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이렇듯 문제가 하나도 아니고 줄을 이어서 찾아오고 있는 게 바로 요셉이에요. 아,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충격적인 말씀 하나를 읽게 됐어요. 바로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이었는데 이게 제게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요셉이 몇 살이에요? 17세의 소년으로 그들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여러분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고요 요셉에게 문제가 시작될 때 요셉의 나이는 17세였다고요. 제가 일부 예배드리면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께 물어봤어요. 17세가 그러면 몇 학년이에요 전도사님? 그랬더니 고1이래요 여러분 저는요 저희 둘째 딸 나이가 오늘 17세인 줄 알았어요. 그 나이 저 모든 것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서요 바로 앞에 총독으로 쓴 게 서른이니 그 어떻게 그 나이에 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냐고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요셉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냈어요?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감당해냈냐고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봤더니요 요셉이 당한 문제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시험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나오는 본문마다 동시에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반복해서 같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보시겠어요? 39장이에요 1절과 2절이요 이스마엘 사람의 손으로 요셉을 사니라. 형들이 판 거예요. 그러나 뒤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3절이요 그의 주인이 이제 종이 됐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20절이요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주어진 혹독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옆에는 늘 출제자 되시고 채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믿음 있다라는 것은요 믿어 복받아 문제 없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오지만 믿음의 주 출제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버티고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계세요? 그러나 거기 주님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버틸 힘 주시고요 그 주님이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며 문제를 바꿔주시고요 복이 되게 하시며 이 와중에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여러분, 여러분 곁에 간절하신 주님, 사랑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보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라임을 맞춰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문제는요 넘어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넘어서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보세요. 족족이 넘어져요. 작던 크던 크던 작던 족족이 넘어지는 게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주시는 주님은 넘어지라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마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1991년 일본 아오모리현 강한 태풍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아, 태풍으로 인해서요 1년 동안 정성으로 농사지은 사과들이 싹

여기서 사과는 애플 아시죠? 아, 사과들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얼마나 떨어졌냐? 90%가 떨어지고요. 아, 10%만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눈물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농부가 나무에부터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은 그 10%의 나무를 보며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붙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남은 그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는 나무의 사과에, 10%뿐이 남지 않은 그 나무의 사과에요, 이름을 붙여줬는데 어떻게 붙였냐?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합격사과. 들어보셨죠? 이름을 붙여서 판매했는데요, 여러분 무려 가격이요 10배 비싸게 팔렸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배 비싸게 팔렸으니까, 10% 나무 상황에서 10배 비쌌으니까 그 애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애는 손해를 안 보고, 그러나 그 다음에 같은 이름으로 같은 가격에 팔렸으니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거꾸로 사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요즘에 설교하다 과대망상이 막 걸려요. 사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과 얼마나 바람이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어요. 동료들이 뚝뚝뚝뚝 떨어지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과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섰을 때 복이 된 줄 믿습니다. 대박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마세요. 이겨내셔야 해요. 넘어서야 해요. 요셉으로 돌아갈까요? 요셉은 문제에 넘어지는 대신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아세요? 요셉 스스로가 그 이길 힘이 없었던 걸요. 그러나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요셉은 버티고 견디고 이겨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넘어선 요셉을 바라보면서 했던 얘기가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나오는데요, 바로가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문제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요, 우리 38절 39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 듣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이겨내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과 자녀들을 향한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문제를 넘어섰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고요, 세상 가운데 탁월함과 존귀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 잘못 없는데 나라가, 정치가, 세상이, 주변이, 상황이, 형편이 급작스럽게 나를 우겨싸듯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셉처럼요,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견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버텨낼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겨냅시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만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멘. 주님과 이겨내길 원합니다. 주님과 버텨 넘어서길 원합니다.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출제자 되시는 하나님의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해력이란 말 아세요? 여러분, 요즘요, 아이들이요, 정말 책을 안 읽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부모가 책 읽는 거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책을 읽는다고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자녀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12시 잘 때까지 책을 손에 안 놔요. 그 정도 하면 우리 두 놈은 책을 좀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책을요, 절대 더 이상 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책을 하도 안 읽으니까 뭐가 딸리냐? 문해력이 딸려요, 문해력. 어떤 출판사에서 행사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사과를 할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렸대요.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더니요, 네티즌들이 이렇게 답글을 달았대요. 사과를 하는데 왜 심심하게 하냐고.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고지식이라고 했더니요, 옆집 아저씨 대학원 나왔냐고, 고지식이냐고. 여러분, 세상 문해력은 딸려도 돼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문해력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우리 문해력으로 살아요. 감정의 문해력, 분노의 문해력, 경험의 문해력, 생각의 문해력으로 살아요. 출제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 채 우리 문해력으로만, 우리 눈으로만, 우리 감정으로만, 우리 방법으로만 문제를 풀고자 하면요, 최승호 시인이 언급한 미스테리한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요셉에게 있었던 진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셉은요, 상처의 구렁에 빠져있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감정의 시궁창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자기 연민과 섭섭함의 광야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뭔 일 하나 있으면 거기 안에 계속 있지 않아요. 섭섭해, 오해야, 저 사람 아니야.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알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요셉의 거기에 머물지 않은 것이 은혜예요. 대신 요셉은요, 하나님의 문해력으로 문제를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극명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과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준 형들이 상처받은 요셉을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0: 그렇게 안 하고요. 대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른다고 생명을 선포하며 거꾸로 위로하고 있다고요. 왜요? 거기 19절 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요?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의 문해력으로 문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대한 거예요. 해석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요셉은 자신의 감정의 방법, 시선에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대신 하나님의 문해력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요셉인들 왜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인들 왜 힘들고 아프지 않고 고되지 않았겠어요? 왜 요셉인들 섭섭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풀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상처와 아픔을 받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의 은혜를 주셔서 가족의 생명을, 민족의 생명을 허락하셨고 무엇보다도 상처하고 돌로 꽁꽁 묻은 요셉을 생명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오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자주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말았는데요, 어떤 분이 오해해서 이렇게 말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사랑하시는데 나 말고 저 사람들만 사랑해. 참 능력도 대단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 그러세요. 제가 뭐 그렇게 할 일이 없다고 누구 곤란하게 하려고 표적설교를 한대요. 여러분, 저요 은혜 주기도 바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려하고요, 지갑 열어서요, 마음 써서요, 나름 서투른 은혜의 배려를 해요. 근데요, 부담된대요. 참, 은사도 여러 가지예요. 모처럼 저처럼요 부족하고 기도해줘도 잘할까 말까 한데 오해까지 받잖아요. 그러면 저도 머리 찡하고요, 숨이 턱 막히고요, 잠이 안 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요, 그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제게도 하나님의 문해력이 없어요. 제게도 하나님의 문해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엎드려요. 납작 엎드려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짜자잔 쫙 해결되면 좋겠는데 바로 그렇지는 않고요. 늘 대신 여전히 부족한 담임 목사 도와 열심히 섬기시는 동역자들이 그제서야 보이고요. 여전히 함께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출제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목사로 사용해 주시는 주님 은혜가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출제자 되신 주님이, 채전자 되신 주님이, 복의 근원 인조자 되신 주님이 이 기도를 보시고 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제게 주님의 문해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생명을 반드시 이루며 저도 생명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괴롭게 하는 문제, 시험, 시련 있으십니까? 버텨냅시다. 이겨냅시다. 넘어지지 맙시다. 끝내 이겨 주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합시다.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은혜 받아야 하고, 그래서 무릎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출제자, 채점되신 하나님의 문해력으로 단순한 문제의 시험과 시련을 피하는 자가 아닌 요셉처럼 견뎌내고 인내하고 문제를 넘어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0: 은혜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오후의 서재.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오후의 서재 김아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요, 신앙서적 한 권 혹은 삶의 간증을 선정해 은혜로운 묵상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서적은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 그 세 번째 시간, 홀로 있기에 훈련입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어색하거나 외롭게 느껴져서 습관처럼 TV를 켜두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소리가 들리면 비로소 안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첫 주에 나눴던 묵상의 훈련,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묵상처럼 성경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소음이나 군중 속에서 벗어나 홀로 있을 때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 오늘 그 고요함이 선물하는 평안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지선 송경민의 충만 함께 할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늘 조용한 곳을 찾아 홀로 머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홀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삶의 소중한 습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찬 하루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가장 고요한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따뜻한 음성에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수아의 주 은혜 날 채우시네 함께 할게요.

한 줄 고백. 이 시간은 믿음의 선배들이 삶으로 전해주는 고백들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신앙서적이죠.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을 통해 그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고독이 내면의 텅 빈 공허함이라면 거룩한 홀로 있기는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내적인 충만함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많은 현대인들이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끊임없는 소음과 군중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요함의 훈련이 단순히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의 말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훈련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침묵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 말로 상황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왠지 내가 무력해질 것만 같고 또 상황이 잘못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함이 드는 거죠. 하지만 내가 말을 멈추고 고요함 속으로 들어갈 때 그 빈자리를 비로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친히 다스려가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온유함을 배운 것은 홀로 있기를 통해서였습니다. 고요함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나는 사람들을 그들의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온유함,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홀로 있어 주님으로 마음을 채우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내 안에 날카로움이 깎여나가고 또 사람들과도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소진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영성가 아빌라이테레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게 됩니다. 가끔은 많은 말을 쏟아내야만 속이 후련해질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주님 품에 가만히 안겨서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나무엔의 선한 능력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오후의 서재 제작 진행의 김아이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시간 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걷는 길은 어떤 길이세요? 걷다 보면요, 넓고 평평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돌뿌리가 튀어나온 곳도 있고 또 움푹 패인 곳이 나와 때론 그냥 걷기 힘들 때가 있죠. 열심히 살아온 우리네 길에 살다 보면 곳곳에 생각지도 못한 쉽지 않은 장애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넘지 못해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다 해놓고도 다 이겨놓고도 마지막 몇 분 몇 초를 버티지 못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장애물을 멀리하고 돌아가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끝까지 안고 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승리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손을 붙잡고요, 더 버티고 인내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요, 우리 함께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까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여러분에게 화이팅을 외치며 문을 열겠습니다.

그래요. 선한 싸움 다 마치는 날, 우리가 친히 주님을 만나 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곡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와 응원이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첫곡 나눴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요, 무슨 힘든 일이 생길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 이름 그 자체로 그다음 어떤 기도를 연결해서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진미울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면서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함께 이 찬양으로 같이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정주현이 부릅니다.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는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회복해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주현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고요. 찬송가 프로젝트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리고 뷰티풀 월십의 예수 예수 예수.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주셨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찬송가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부르던 찬양이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송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 찬송가를 작사한 루이자 스테드에 대한 비극적인 사건을 제가 들었던가 나눴던가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 어린 딸과 함께 해변에서 소풍을 즐기던 중에요. 한 소년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남편이 보고 그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결국 소년과 함께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남편을 잃은 루이자는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얼마나 달콤한가를 몸소 경험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쓴 찬양이 바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인가 이 찬양이죠. 그 이후에 루지아와 그의 딸은 선교사로 헌신하여 남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높여드리길 소원하며 셀라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들을까요? This 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구주 예수 의지함이.

Could you as we jam it? It's a sweet trust in Jesus. 살라의 찬양으로 세바스찬 뎀뉴와 지미 라엘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리. I surrender all. 그리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였죠. Count your blessing. 게이 펜로드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여 나무엔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한웅재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제 아쉽게도 마지막 찬양을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잠언 3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아름다운 그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길 축복하면서요. 오늘 마지막 곡 What a Beautiful Name 힐송 월십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과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지곤 합니다. 책 하나님의 손길에선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무력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씨름하는 걸 그만두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우리들이 힘들게 지고 있는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전히 맡기는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 주리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자녀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지나간 일들과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인해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지곤 합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무력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내가 할수 없는 일을 붙잡고 씨름하는 걸 그만두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우리들이 힘들게 지고 있는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전히 맡기는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7495번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힘이 되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양 들으니 마음이 기뻐요. 생명길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힘든 나의 하루, 힘든 나의 상황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청취자님들께

새 힘과 기쁨 충만히 부어주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가 456장.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 지명현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가 461장 더 라이트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송가 458장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지나간 일들과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인해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지곤 합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무력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씨름하는 걸 그만두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것.

말인데요. 우리들이 힘들게 지고 있는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전히 맡기는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R 극동 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런던의 한 행상인이 영국의 정치가 샤브츠 버리경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하는 당나귀는 짐을 지고서 하루에 30마일 이상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당나귀는 하루에 15마일밖에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기에 매일 일하는 당나귀는 그렇지 않은 당나귀보다 그만큼 손해가 더 많고 쉽게 병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에 쉼을 가진 당나귀는 그렇지 못한 당나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도 더 건강하고 생김새도 말쑥하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약 60년 전 스위스의 헤글러 박사는 산소량에 대한 실험을 통해 안식일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날임을 입증했습니다. 평일에는 밤에 휴식을 취하면서 얻게 되는 산소의 양보다 낮에 일을 하며 잃게 되는 산소의 양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평일 동안에 수고하며 잃게 된 산소의 양은 안식일에 모두 보충할 만큼 축적이 됩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계속하면 사람은 견디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입니다. 당나귀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에 우리 모두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셨는데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된 쉼과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많으면 행복도 이에 비례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지위와 권세와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정작 있어야 할 행복감은 거기에 없을 때 커다란 실망을 안고 좌절합니다. 또 미래의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녀들을 대학, 대학원까지 교육시키고 시집장가를 잘 보내면 행복이 다가오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막상 그때가 되면 허무와 공허만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많은 재산을 모아서 마음에 드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하면 행복이 다가오겠지라고 믿다가 그것이 실상 이루어지면 얼마 되지 않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결코 그 집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행복은 자기가 입은 옷의 호주머니 안에 숨어 있다. 아마도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일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얻은 행복만이 참된 행복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힘을 얻게 되고 그 안에 참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같은 찬양이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이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듯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주는 찬양이죠. 내게 강 같은 평화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넘쳐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요.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바다 같은 사랑, 넘쳐나는 은혜들 정말 많이 받았지요. 각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참 다양할 텐데요. 이 시간 그 풍성한 은혜들을 묵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잔잔한 반주와 함께하는 안찬영 밴드의 내게 강 같은 평화. 이어지는 찬양은 어린이들의 목소리 들어볼게요. 제주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강 같은 평화. 마지막 곡은 성가곡입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이 부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 영혼에 극히 기쁜 데서 함께 듣고 올게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빛, 궁창, 바다와 육지를 만들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또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해, 달, 별, 새, 물고기, 짐승, 사람을 만들어 자연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지요. 마지막으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고 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곤해서 쉬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쉼을 창조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쉼이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나누시고 채우시고 쉼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만드신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그 가운데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편 88편 1절 2절. 신시아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기도로 둘러싸인다면 그날이 흐트러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당신의 하루가 기도로 둘러싸인다면 당신이 흐트러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아침에 양치를 하고 저녁에 또 합니다. 어릴 때 이렇게 하도록 배웠고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하죠.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양치는 충치를 막을 수 있게 도우니까요. 이렇게 양치하는 것처럼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또한 자동으로 몸에 밸 겁니다. 기도는 근심

을 피하게 돕고 낮에는 집중된 마음을, 밤에는 쉼이 있는 마음을 주는 좋은 습관이 됩니다. 주님, 밤낮으로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게 하소서.

휴식이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후 몹시 지치고 곤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몸이 쉬고 노는 휴식이 아닌 영성 회복을 선택하는데요. 자신들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영적 부흥이라는 것을 절감했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학사가 낭독하는 말씀을 오랫동안 경청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또 죄로 인한 애통을 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기에 즐거워하라 라는 지도자들의 권고에 순종합니다. 더불어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가난한 자들과 아낌없이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렇듯 몸의 쉼이 아닌 예배를 선택한 백성들은 진정한 쉼, 영적인 부흥,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휴식은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고통도 불행도 근심 염려도 아픔도 죽음도 이길 수가 있는데요. 사랑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을 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어떤 일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귀한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듯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것입니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 같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안산치리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찬양은 우리 모일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찬양이었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정자영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듯이 예수나무는 예수님을 맺어야 한다는 말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내 삶에서 맺어가며 살아가는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말씀으로 늘 깨끗해지며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가지치기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신영옥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전부 강연희의 찬양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소리엘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순간순간 알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를 위해 주께서 일해 주심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강중현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하며 맡겨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과 함께 많은 결실을 맺는 복된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2004년 인도양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덮쳤을 때 태국 휴양지에 있었던 티나 스미스라는 사람은 평소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면서 갑작스러운 재난 앞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겠다라고 결단하며 준비해온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재난 당일에 모두가 당황하면서 꽉 소리 지르면서 무작정 높은 곳으로만 뛰어가려고 할 때 티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고지대로 향하는 평화로운 길을 딱 분별하며 발견해냈다고 해요. 그래서 티나는 주변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걱정하지 마, 흥분하지 말고 자 이제 나를 따라와 하면서 모두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닥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티나가 요동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건 앞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예기치 못할 때 오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예상치 못한 재난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준비된 자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 아름다운 시간, 기쁨의 시간, 행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첫 찬양으로 옹기장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밤늦게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으려고 깨어 기다리는 종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집주인은 도둑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우리도

역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큰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온 사건에서도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이 뭐 일 터지면 그때 그냥 잘하면 되지 뭐. 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안일하게 있다가는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과 심판 앞에서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고 매일매일 깨어 찬양하고 매일매일 깨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너는 결단하라.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그날이 도적같이.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그림의 너는 결단하라, 그리고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배에 타고 있었던 존 하퍼 목사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명 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셨고, 차가운 바닷물 속에 빠져서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이 죽음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이 공포 앞에서 완전히 질려서 아우성치고 있었지만 목사님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고 있었고, 또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은 또 천국이다, 죽음 이후를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인 사명을 다하셨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찾아온 죽음이라는 이 사건 속에서 존 하퍼 목사님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원한 본향을 향한 준비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갑작스러운 재난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파멸로 다가오겠지만, 말씀을 의지하며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통

폭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존 하퍼 목사님은 차가운 바다 위에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전하며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어렵고 힘들면 언제 신앙이 있었냐는 듯이 포기하고 낙망하고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고 있진 않으세요? 바라기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통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마커스의 풀은 마르고 나비 워십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마커스의 풀은 마르고 나비워십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1년 9월 11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계 무역센터가 테러로 무너져 내리는 갑작스러운 대재난 속에서 한 기독교인 직장인 그룹은 붕괴 직전의 건물 안에서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믿음의 그룹은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그 찰나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당황해하지 않고 평소 준비했던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마지막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찾아온 사건은 그 그룹 사람들에게도 삶의 끝을 알리는 그런 죽음과 같은 신호이긴 했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순간을 주님을 만나는 준비된 시간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건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죠. 하지만 깨어 준비된 영혼은 많지 않고 또 깨어 준비된 영혼에게는 그 어떤 사건도 주님과의 만남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버린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나 깨어 준비된 영혼은 그런 믿음의 증거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죽음과 같은 사건과 재난과 문제들은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더 빨리 가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은 믿음의 시선이 아니면 결코 고백할 수 없는 최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CCM ENG의 마지막 날에 크룩스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CCM ENG의 마지막 날에 크룩스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한 대지진은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속에서 홀로 갇혀 있었던 한 독실한 성도님은 언제 다시 여진이 덮쳐서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해요. 밖에서는 구조대의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말 도둑같이 찾아온 이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 믿음의 성도님은 평소 암송하던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나직하게 읊조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갑작스런 재난 속에서도 이 성도님이 공포에 질려 아우성치고

떨거나 두려워요 하고 불안에 떨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자신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성도님은 잔해 속에서 며칠을 버티면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기적적으로 구조대의 손길에 의해 구출되었다고 하죠. 구조된 이후에 이 성도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잔해 속에 갇혔던 그 시간은 나에게 절망이 아니라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점검하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때에 닥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평소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깨어있는 영혼에게는 그 모든 상황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나는 준비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이 시간 찬양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소리엘의 주님 말씀하시면 강병규 워십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아, 소리에 대해 주님 말씀하시면 강병규 워십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서 도시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한 무명의 성도님은 죽음의 재를 뒤집어 쓴 채 마지막 숨을 쉬며 성경을 펼치고 주님의 재림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라면 갑작스러운 멸망의 사건 속에서도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것. 사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절망하고 그랬지만 이 무명의 성도님은 평소 영적으로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곧 주님을 만날 시간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도님은 고통 속에서도 원망 대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찾아온 파멸 속에서도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은 사건의 비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도둑같이 많은 재난 앞에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유일한 힘은 바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준비되는 깨어있음임을 기억하고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피아워십의 주만 바라볼지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동안 SNS에서 화제가 됐던 영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취객을 제압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립니다.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며 소란스럽게 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 남자는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죠. 그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만 섞인 말들을 쏟아내며 주변 사람들을 향해 팔다리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어느 건장한 청년 하나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취객이 휘두르는 주먹에 맞을 수도 있고 좀 위험한 순간이었는데요. 청년은 그 남자를 덥석 품에 끌어안고 그의 등을 토닥이며 쓸어내리기 시작합니다. 힘드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취객은 처음에 자신을 붙잡으려는 줄 알고 격렬하게 저항하다가 청년의 다독이는 손길에 마음이 녹은 듯 가쁜 숨을 돌리며 이내 곧 잠잠해졌습니다. 청년이 취객을 제압하는 방법은 건장한 팔로 그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품에 끌어안고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상처 입은 어린 마음 하나씩 다 안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분노와 상처와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지금 주님께서 고단한 우리의 등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를 헤아리며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밤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0: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1: 어노인팅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그리고 사랑의 주님이 이 두 곡 편곡된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과 함께 이 찬양 나눴는데요. 사람의 사랑은 금방 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내심의 한계를 서로 간에 느끼기도 하지요. 그리고 조건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며 언제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의 선물을 얻은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이 되어주는 그런 따뜻한 일상 보내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남성 보컬 그룹 크룩스의 경쾌한 찬송가로 이어서 박신화 콰이어의 또 새로운 멜로디를 편곡한 성가로 함께했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흐르는 찬양 속에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도 각자만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Shine, Jesus Shine. 우리나라에서는 비추소서라는 찬양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지요. 그레이엄 캔드릭의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박성은의 찬양이었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렇게 두 곡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0: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강준현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아이자 61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자,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국내 예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배팀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만들어서 올려드린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죠. 이 시간에 깨어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그 평강과 그리스도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순서마다 드리는 멘트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전원 주간사님의 소원, 신부의 노래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어노인팅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였습니다. 갑자기 이 전원 주간사님의 소원이 끝나고 나서 어노인팅의 찬양이 탁 하고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게 파일이 잘못됐나 생각해서 다시 들어봤는데 앨범의 곡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그 짧은 갑자기 튀어나온 첫 가사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라는 이 고백이 제 마음에 턱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선언의 고백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늘 좀 속이잖아요. 속이는 것 중에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을 좋게 얘기하면 자꾸 객관적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고 자꾸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럴 때가 필요하죠. 너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보다도 객관적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할 때가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그런 시간은 명확한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자책이거든요. 그 자책에서 끝나요.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원망에서 끝나죠. 그래 네가 뭐 그래 나는 원래 이랬어. 그래 난 이런 거 참 못해. 좋은데 그 다음에 너무 우리는 감사하게 그래 내가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주님 저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사탄이 주는 객관화는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그리고 아휴 또 실패할 텐데 뭐 네가 뭐 그렇지. 어느새 주님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래 나 이제 옛사람이 아니야. 내가 능력으로 내 힘으로 된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살리신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말에 속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는 두벅두벅 걸어갈 거야.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빛은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모든 어둠이 쫓겨나고 동시에 죽음, 저주의 세력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세계도처에 죄와 어둠과 죽음의 소문들로 가득합니다. 전쟁, 테러, 살인, 마약, 폭력, 범죄, 기아, 질병, 가난으로 얼룩져 있고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어디서 테러가 발생할지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겠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어지럽게 돌아가는 현실에서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의 가정의 빛이며 내면 세계의 빛이다. 나를 쫓으라.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제이어스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 어지러운 상황과 이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공의가 사라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죠. 우리는 그 이끄시는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말이죠. 제가 봤던 그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 영화 음악인데 빛을 따라간다는 의미의 그런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참 좋았는데요. 그 애니메이션도 같은 얘기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빛을 보면서 가겠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겠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주님이 안 보이고 또 어둠 가운데 가득할 때는 빛조차 보이지 않지만 빛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어둠 뒤로 빛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둠을 주님이 걷어내실 것이고 결국 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어두움을 쫓아내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제 삶에도 여러분들 삶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또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찬양 듣겠습니다. 이 커브 미니스트리의 찬양 준비했어요. 나의 거친 마음에 정신호 목사님의 인도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피아워십의 찬양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워십의 다윗의 기도 뜨곡의 찬양 듣고 오시죠.

이커버십의 나의 거친 마음에, 피아워십의 다윗의 기도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이 늦은 밤에 이렇게 템포 있는 곡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뭔가 또, 이 시간엔 뭔가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은 좀 리프레쉬 되는 느낌도 들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쵸. 우리는 뭐 빠른 찬양을 하든 느린 찬양을 하든 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또 표현하고 하는 것에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또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밤에 왜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늦은 밤까지 깨어서 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할 땐 뭐다? 사연과 신청곡이다. 저희 방송에는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려주시면 바로 방송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잘 모아서 토요일 날 일괄적으로 방송해드리고 있어요. 방송 사연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사연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전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계신 곳에서 짧은 인사도 좋고 신청곡도 좋고 소식 전해주세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그 앱상에서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사용과 신청을 올려주시면 배달 사고 없이 잘 배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여 워십에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참회 50회 교회가 기도할 때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였습니다. 달빛 가스펠 이제 오늘 주일 순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 못지않게 정말 혼란스럽게 바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또 분열과 갈등의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고 우리나라에 처해져 있는 상황들도 정말 기도해야 되는 상황들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자의 소원이 있겠지만, 전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모든 악한 것들과 불의한 것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는 주님 허락하신 기쁨을 선택하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또 다른 새로운 길로 또 은혜의 길로 이끄심을 보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미셸 목사님이 부르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윌럽의 시간을 뚫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여름에 기세가 꺾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는 절기, 처서를 맞는 복되고 호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그렇게도 지독했던 폭염도 시간이 흐르고 절기가 오면은 조금은 자연스럽게 그 기세를 잃고 물러가게 되죠. 참 신기합니다. 만물의 시간을 고요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과 성실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삶을 짓누르던 뜨거운 시험의 계절도 주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지나가고 평안과 감사의 계절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네, 오늘 주일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계절을 바꾸는 은혜. 타오르던 여름 태양도 신비로운 계절의 순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메말랐던 들판 위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주님, 내 삶의 아픈 시련도 당신의 은혜 안에서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고난의 뜨거운 계절 뒤에 예비하신 감사의 결실을 기대하며 오늘 내 영혼은 오직 주님만 노래합니다. 네, 기독신앙시 계절을 바꾸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폭염도 절기의 순리를 어길 수 없듯이 우리 삶의 그 어떤 아픔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다가올 소망의 계절을 미리 감사로 맞아 보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9장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들어가 히브리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르라.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가 그들 내보내기를 다시 거부하여 그들을 붙잡아 두면 여호와의 손길이 들판에 있는 너희 가축에 미쳐서 말들과 나귀들과 아락타들과 소떼와 양떼가 지독한 역병에 걸릴 것이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 가축 사이에 구별을 두어 이스라엘 자손이 가축들 중에는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때를 정하여 바로 내일 여호와가 그 땅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서 그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가축들이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들 중에서는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였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살펴본즉 이스라엘의 가축들 중에서는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이번에도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검댕이를 양손에 움켜쥐고 가서 모세가 그것을 바로의 눈앞에서 하늘을 향해 훅 뿌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가축들에게 들러붙어 골마 터지는 독종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에 그들이 풀무의 검댕이를 움켜쥐고서 바로 앞에 섰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것을 훅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가축에 들러붙어 골마 터지는 독종이 되었다. 이때 마술사들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감히 서 있지 못하였으니 이는 마술사들부터 온 애굽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독종이 들러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다두셨으므로 이번에도 그가 두 사람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이르라. 히브리 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역병을 너희 심장과 너희 신하들과 너희 백성에게 보낼 것이며 이로써 너로 하여금 온 땅에 나 같은 이가 다시 없음을 알게 할 것이다. 지금 내가 나의 손으로 너와 네 백성을 역병으로 쳤으면 내가 땅에서 멸절되었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 한 가지 이리우의 서인이 곧 너로 나의 능력을 보게 하고 이로써 나의 명성이 온 천하에 울려 퍼지게 하려는 것이다. 네가 내 백성을 대적하며 스스로 높아져서 그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도다. 보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애굽이 창건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에 내린 적이 없는 무서운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들과 들에 있는 너희 모든 소유를 안전한 곳으로 두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집에 들여놓지 아니하여 들에 있는 것들은 우박이 그 위에 내림으로 모두 죽을 것이다. 이때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종과 가축을 집 안으로 꾸려들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종과 가축을 둘에 놓아 두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하늘을 향해 손을 내뻗으라. 그리하면 온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리되 온 애굽 땅에 있는 사람과 가축과 들에 있는 모든 남새우에 퍼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다. 이에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내뻗으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우박과 불길이 땅을 내리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우박을 비어듯 부으셨다. 그 우박은 매우 무거웠고 우박 사이로 불이 번뜩이었으니 애굽이 나라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애굽 온 땅에 그러한 일은 없었다. 마침내 그 우박들이 들판에 있는 모든 것, 곧 애굽 온 땅의 사람들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내리쳤고 들판에서 자라고 있는 온갖 남새를 치고 둘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산산히 부수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모세에게 내가 이번에도 범죄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옳고 나와 나의 백성은 그르도다. 너는 여호와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우레와 우박이 여기서 멈추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니 너희가 다시 머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모세가 그에게 내가 이 성에서 나가 여호와께 내 손을 내뻗으면 곧 우레가 굳히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당신으로 하여금 이 땅이 여호와의 것인 줄을 알게 함이라. 그러나 나는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답하였다. 그때 아마는 아직 여물지 아니하였고 보리는 이삭이 폐었으므로 아마와 보리가 상하였으나 밀과 귀리는 익는 철이 늦음으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떠나 성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께 자기 손을 내뻗으니 우레와 우박이 멎었고 더 이상 땅으로 퍼붓지 아니하였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가 멎은 것을 보고 다시 마음이 굳어져서 그릇된 길로 돌아서니 구와 구의 신하들이 한결 같았다. 그렇게 바로의 마음이 굳게 다침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9장 3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그 아픈 곳 마디마디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과 터치하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시죠?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그래서 저녁 7시 반쯤 되었을 때 군인 두 명이 처소에서 나와서 압록강변에 있는 국경경비처소는 100에서 150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처소를 아예 피해서 걷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냥 눈짐작으로 물이 좀 얕아 보이고 처소 간격이 조금 멀어 보이는 곳을 그냥 짐작으로 해산시 중심으로 이제 건너려고 결심을 했죠. 그래서 압록강물에 들어섰는데 물이 생각보다 엄청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주춤거리고 물러섰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갈 때 저에게 용기도 주시고.

제가 무사히 어머니에게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는데 앞이 막 안 보여서 그 압록강 물로 얼굴을 막 닦고 봤더니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저도 두렵기도 하고 왜 이런 삶을 사는지 억울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강을 건너서 조심스럽게 이제 젖은 옷을 짜고 제 방뚝 한 6, 7m 정도 되는 것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위에 철조망이 쳐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력이 안 좋은 건 아닌데 그 철조망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철조망을 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군인에게. 군인이 한 명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인이 AK 소총을 들이대고 이제 오라고 해서 처음 계획은 군인에게 발각되면 다시 중국으로 건너와서 다른 곳으로 건너야지라고 했는데 막상 또 총뿌리를 마주하니까 몸이 굳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인이 시키는 대로 그 초소까지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고 걔가 이제 손을 들라고 해서 들고 개머리판으로 저를 막 가격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군인을 덮쳤고 몸싸움 끝에 군인을 때려 눕혔습니다. 진짜 정신없이 엄청 달려가지고 산기슭으로 달려서 가고 있었어요. 집을 향해서. 그렇게 집에 가서 이제 어머니에게 문을 두드리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문을 두드렸더니 어머니가 나오셨고요. 어머니가 누군지 저를 알아도 못 보고 그냥 누구냐고 묻길래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이제 막 조용히 얘기하고 밀고 들어가서 후드티를 벗었죠. 3년 만에 상봉이었는데 저는 반가워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주저앉아 오시더라고요. 그때 그냥 무슨 마음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긴장이 다 풀렸었고 이제 어머니에게 제가 왔으니까 모시고 이제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쓰러져서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어머니랑 친척분들이 진짜 동물원에 원숭이 구경하듯이 다 머리맡에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무사히 넘어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어머니랑 그 가족분들에게 잘 얘기를 했죠. 제가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이제 나랑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이곳에서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붙잡히면 나는 자결을 할 거고 어머니 없는 삶을 생각한 적 없다. 이제 잘 해가지고 어머니도 선택지가 없어진 거죠. 제가 건너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잘 끝나서 밤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제가 브로커랑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핸드폰은 중국 로밍을 해간 상태라서 신호가 잘 섰고요. 다행히 카톡으로 이제 그 브로커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 계획과 다르게 무슨 사고를 쳤냐고 군인이랑 제가 시비가 붙은 통에 간첩이 넘어왔다고 판단이 되어서 5월 20일에 제가 강을 넘었는데 5월 31일까지 특별 경비가 내려서 강변에 개미 한 마리 열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10일 동안 잘 숨어 있다가 6월 2일이나 3일쯤 다시 연락을 하고 이제 강을 넘어오도록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 휴가가 주어졌구나 하고 이제 10일 정도를 저는 낮에는 막 산에 있는 움막 같은 데 숨어 있고 밤에는 가끔 집에 내려야 씻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 제가 북한에 22일 정도를 다시 머물렀는데요. 당시에 어머니가 그 압록강을 넘는 비용이 1,500만 원이었거든요. 북한 내에서 근데 군인을 매수하면 300만 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이제 우리가 군인을 매수해서 넘어가자라고 계획을 세워서 어머니에게 이제 제 핸드폰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고 전화를 시켰는데 제 전화를 받은 형님이 안 믿으신 거예요. 강우가 북한에 넘어갔다니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 이 넘어갔다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북한 보위부에 잡혀서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통화를 13분을 한 겁니다. 어머니가 끊었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끊지를 못하시다 보니까 그 통화가 북한 보위부에 도청을 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다시 6월 9일 날 이제 어머니랑 기존의 브로커랑 함께 넘어가려고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어요. 북한에서.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이제 강을 못 넘어오셨던 이유가 제가 새아버지를 안 모셔올까봐 좀 망설였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버님도 모셔오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게 두 분을 모시고 압록강까지 또 갔는데 또 그 군인이 약속을 어기는 겁니다. 절대 못 넘기겠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다시 들어오는데 뭔가 느낌이 남자의 척도 맞을 때가 있나 봐요. 너무 불안해서 어머니랑 그 아버지를 먼저 들여보내고 저는 집이 바라보이는 다른 길을 통해서 위쪽에서 한 15분 정도를 바라보았거든요. 근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저희 그 집에서 막 갑자기 집 담 옆, 창고 옆 막 이런 데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저희가 나가는 건 못 보고 들어오는 걸 어머니가 탈북하려고 배낭 짐을 다 꾸미고 들어오니까 덮친 거죠. 15명이 왔었고요. 바로 아버지는 붙잡아서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구타를 했었고 어머니는 마당에서 막 저항을 하니까 이제 막 구타를 했는데 어머니에게 제가 드린 삼성 핸드폰도 있었고요. 어머니 몸에는. 그리고 중국 돈도 3천 위안 좀 넘게 몸에 지니고 계셨고 이제 현행범으로 딱 잡힌 거죠. 저는 바로 담을 넘어서 이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걔네가 저를 막 따라오길래 저는 산으로 이제 뛰었거든요. 진짜 충격인 게 북한산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높이 뛰어올라가도 걔네가 비추면 보여요. 산은 또 끝없이 높아서 그걸 다 뛰어오르기에는 중간에 섰거든요. 제가 걔네도 더 따라오르지도 않았고요. 걔네가 진짜 나쁜 게 제가 중간에 서니까 아버지랑 어머니를 끌고 산 밑에 학교가 있는데 그 밑에 끌고 와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비명소리를 들으니까 이성을 잃어가지고 저는 그냥 돌멩이 하나 찾아들고 내가 내려가 싸우다 죽어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이제 큰 소리로 막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집에 온 적 없고 쟤는 탈영병이다. 불쌍해서 밥 먹여주던 애다.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린 게 내가 내려가서 잡히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사돈의 팔촌까지 다 멸종한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무릎이 꺾이고 앉아 울었어요. 하염없이. 또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이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서 하니까 찾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가 어머니랑 아버지를 제 눈앞에서 거의 한 시간 넘게 이제 구타를 하다가 잡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저도 주체가 안 돼서 그냥 큰 소리로 막 울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주님께 막 간절히 묻고 기도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벽 3시 반쯤 되었을 때 진정이 되어가지고요. 다시 친척집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집에 이제 보위부 요원들이 안 가고 기다릴 수도 있지만 뭐 이미 어머니가 잡혀간 마당이니까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친척분한테 얘기를 들은 게 이미 잡아갔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네가 빨리 다시 남한으로 가서 돈을 보내줘서 어머니 아버지를 빼내는 게 최선이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큰맘 먹고 다시 이제 탈북을 하려고 다시 압록강까지 뛰어났습니다. 제가 강까지 가는데 그 압록강변에 딱 도착을 하니까 날이 밝았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강을 못 넘게 된 겁니다.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길거리를 걷는데 누군가 저를 잡아챘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의 어머니였는데 그 친구는 군대에 나간 상태였고요. 그 친구 어머니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제가 탈북한 건 이미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 어머니가 막 빨리 가자고 본인 집에 데리고 가서여가지고 막 그냥 일단 앉아 쉬라고 하더니 밥부터 막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밥을 먹었더니 막 또 졸음이 밀려오더라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다녀서 그래서 잠깐 졸다가 일어났더니 그 집 아버지도 오셔가지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걱정 말라고 아무리 뭐 이민반 숙박 검열 이런 거 들어와도 본인이 있으면 절대 못 잡아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친척분 북한 핸드폰 번호를 외운 게 있어서 그 집 전화기로 전화를 걸어보았는데 기석같이도 어머니가 풀려나서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이부에서 저를 잡으려고 어머니를 잠시 풀어준 거구나. 그래서 그 친척분이 저를 집에 오지 말라고 절대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시 제가 넘어왔던 곳으로 밤에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 방뚝 위에 올라서니까 이제 막 압록강물이 막 흐르고 있고요. 그렇게 수영을 해서 중국에 건너왔고요. 기진맥진해서 누워서 옷 다 벗어버리고 핸드폰부터 꺼내서 알고 있던 지인들에게 막 도움을 요청해서 사람들이 웃긴 게 제가 북한에서 도움 요청할 땐 안 도와주었지만 중국에 와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다들 돈 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연길로 가서 중국 공항에서 빨리 남한으로 돌아와야 뭐 일처리가 될 것 같아서 비행기 타러 들어갔는데 또 중국 공항에서 체포가 된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제가 어머니 모셔오는 게 길어봐야 열흘이 걸리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 비자를 1개월짜리를 끄는 겁니다. 근데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중국에서 15일 정도 있고 북한에 들어가서 22일을 있었고요. 다시 중국에 넘어오다 보니까 기한이 만료가 되어서 출입권 관리국에 끌려가서 3일 정도 또 조사를 받았죠. 이제 그래서 저도 또 기도를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 상황을 좀 순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낸 게 저는 남한에 살고 있는 고아인데 중국에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으러 왔다 이렇게 저를 조사한 그 조선족 경관분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엄청 안쓰럽게 여기시고 데려가서 증명사진도 다시 찍고 비자도 구분이 다 다시 신청해 주시고요. 공항까지 태워다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명함만 하나 받고 언젠가 꼭 찾아가서 인사드려야지 하고 이제 돌아온 거죠. 오는 길에 이제 문자가 이제 들어왔어요. 국정원에서. 북한이 갔다 온 거 알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대로 가까운 경찰서로 이동해 달라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도움을 요청했던 형님이 신고하셨더라고요. 북한에 갔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체포가 되어가지고 이제 가까운 경찰서로 일단 연행이 되어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원래 자수할 생각이었고 지금 어머니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 감옥에 가고 처벌받는 거는 달게 받겠지만 어머니 모시오고 난 이후에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3개월 정도를 불구속으로 먼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간사님들께 얘기를 했더니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셔가지고 중국으로 어머니가 무사히 태국까지 오셨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요. 그리고 어머니까지 오시고 나서야 저는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뭐 잘나서 살아 돌아온 게 아니고 결국엔 다 지켜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방랑을 하고 있는 중에 친구 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을 뿐더러 제 방뚝에서 뛰어내렸는데 다리를 접지르지 않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모든 상황들에 다 지켜주셨더라고요. 저는 공부하는 기회가 계속 뒤로 미뤄지게 된 겁니다. 주 6일, 7일 일하면서 매일 기도만 했죠. 그랬는데 정말 기적처럼 웬 어르신 한 분이 제 이야기를 알게 돼가지고 연락이 온 겁니다. 네가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하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등록금을 도와주겠다. 생활비도 필요하면 보태주겠다. 너무 기적같은 일이 저한테 찾아와서 믿기지도 않았어요. 사실 1년 정도 준비해서 지금은 국민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를 다니고 있고요. 그때부터 저에게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 와있지만 북한에는 저와 같은 부모, 형제, 자매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인권활동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전문성을 더 키워서 제가 우리 탈북민들과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제 주님께 약속을 드렸고요. 북한에서 억압받고 있는 지하성도 교회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북한의 수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자유를 찾고 주님 품으로 올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오고요. 한여름 폭염이 아무리 기세를 부려도 시원한 가을바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가실 때 내 인생의 겨울도 여름의 폭염도 이제 주님의 은혜 속에 다 지나가는구나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흘린 땀방울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머지않아 영혼의 맑은 바람과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듬뿍 안겨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도 마음에 맺힌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는 복된 성일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기계에서 무언가 부족하고 잘못되었을 때 경고등이 뜨는데요. 자동차 연료가 떨어지면 반짝반짝 차에 불이 들어오고요. 기름으로 돌아가는 난방기에 기름이 떨어져도 경고등이 뜹니다. 이 경고등을 무시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기계를 돌리면 고장나기 십상이지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혹시 일상 가운데 이 경고등을 마주한 적은 없으신가요? 한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오는 경고의 신호를 경고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님께로 향해야 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해 있거나 말씀에 목마른 마음을 무시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렇게 혹시나 우리의 마음에 갈급함과 같은 경고등이 뜬다면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청지기로 이겨내는 하루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온전케 되리 찬송으로 그 문을 열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성전을 잘 관리하기 위해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도 더욱 붙들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말씀의 거울 삼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도 은혜고, 하나님의 성령도 은혜고, 하나님의 구원도 은혜고, 하나님의 치유도 은혜고, 하나님의 응답도 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킨다고 했어요. 인간이 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불을 일으키는 거죠. 있는 불씨를 갖고 불을 활활 일으키는 것이 사람의 힘입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을 발명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열심히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로 성령의 불을 통해 영화, 성화, 미화를 갖게 됩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스라고 하는 도시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 주역이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0: 전형적인 외여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로버츠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가 침체된 신앙을 회복하고 10년 이상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1904년 봄 어느 날 에번 로버츠는 새벽 1시에 잠에 깨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임재를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표현할 수 없는 정의의 기쁨으로 충만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의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되어서 다시 학교에 복학해서 돌아왔을 때 학교 주변에 조그만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 집회의 주제는 주님 우리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Lord, bend us.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이 네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로버트는 듣고 오 주여 나를 굴복하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로버트의 기도가 웨일스의 대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1904년에서 시작한 것이 1907년에 평양으로 와서 1907년에 대부흥이 평양에서 일어난 것이 1974년 빌리그램을 통해서 다시 남한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으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김정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주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두 곡의 찬송 오늘의 말씀 이후에 함께 찬양했고요. 계속해서 나 행한 것

것 죄뿐이니 그리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 함께 하신 후에는 매 주일마다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을 위한 고향을 위한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감옥에 있는 것처럼 하고 학대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 자신도 학대를 당하는 것처럼 하라. 아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 함진우, 거현철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 장문석 집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가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억류자들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거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송환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로 말미암은 참 자유가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방송에 흘러들어가는 그 모든 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잠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문제를 작게 보이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커 보이게 만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자 하면,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십자가 부활에 깊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이 기도의 한 줄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회령에서 태어나 정든 고향을 두고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강을 건너야만 했던 박은실 자매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빠에게 쓴 오늘의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1: 사랑하는 오빠에게 이제는 조시상으로 가셨을지도 모르는 부모님들을 그리며 사랑하는 오빠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오빠, 제가 고향을 떠나 해외에 정착한 지도 20년 세월이 넘었습니다. 오빠의 마지막 50을 본 지도 오빠가 참군하여 제대되기 전에 제가 해외로 나왔으니 온 30년도 넘었습니다. 오빠를 군대로 떠나보내고 가정을 먹여 살기 위하여 노력하시다 생활이 표이지 않으니 아예 맥을 놓으신 어머니. 날이 갈수록 더해진 굶주림 불어 인하여 마음들이 이그러지고 그 고통스러운 표정들이 자꾸 생각날 때마다 비록 20여 년 세월이 흘렀으나 지금도 가슴이 찢겨지곤 합니다. 같은 동족에게 적혀와서 풍습과 언어도 다른 신랑을 만나 마음이 내키지 않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에 아무런 인식도 없는 가정과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세파에 부대끼우며 힘들게 살아가느라니 서글픈 운명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마다 저 넓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를 낳아준 부모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0: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해듣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비록 부모 형제를 두고 홀몸으로 탈북을 했지만 이 세상에서 알지도 깨지다지도 못하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고향에 계시는 형제분들이 전해듣고 이 땅에서 서로 만나지 못해도 천국이라는 병없고 눈물 없는 그곳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 땅이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몇 밤을 새며 해도 끝이 없는 눈물겨운 사연은 비록 많지만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안정과 평안을 주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해외에 있지만 저는 부모 형제들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부모 형제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것들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한순간의 기쁨이고 희락으로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복음 전파하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 부모 형제들이 복음을 전해듣고 천국 사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흘린 눈물과 아픔이 영원히 없어지고 주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지옥 같은 생활을 살아온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총을 주신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서 새 노래로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길이며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이 땅의 아픔이 거두어지고 새 노래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기를.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그날이, 함께 천국을 누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회령에서 온 박은실 자매의 편지였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오픈도어 선교회 장효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장 26절 말씀을 근거로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 서신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구약의 야곱을 헬라어식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하지만 본 서신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회심목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신의 문안 인사에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종은 문자 그대로 노예를 의미하며 이는 그가 교회 내 높은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자로 이해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기 인식은 본 서신의 교훈이 개인적 주장이나 권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뒷받침합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서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본 서신의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과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 각 지역에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이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열두 지파는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가 동족인 유대인 성도들을 염두에 둔 것은 사실이지만 넓게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 서신의 말씀은 당시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며 우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할 때 받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죄인이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 안에서 생을 마치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참된 믿음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사역할 당시 많은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삶의 열매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자신은 신자라고 여긴 것이죠. 이에 야고보는 서신을 통해 신자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혹은 형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야고보가 강조한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나 행위로 얻는 의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으로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거죠.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은 본 서신의 서론에 해당되는데요. 이 내용은 시험을 극복하는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다룰 주제의 핵심 단어는 바로 시험입니다. 본 서신에서 말하는 시험은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향한 도전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검증하다, 시련, 유혹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씁니다. 이 본문의

한국에서 사용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시련과 유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겪더라도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시험을 통해 성도가 성숙해지며 믿음의 시련, 즉 믿음의 검증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 욥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외적 고난으로 자녀를 잃고 자신은 온몸에 종기가 나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욥은 인내를 배웠고 인내는 성도를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시련은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므로 성도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시련의 목적을 깨닫고 온전히 인내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통찰력과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온전하게 될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본서신이 말하는 지혜는 신약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너그럽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받으려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믿음이란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능력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심하는 자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 외부 상황에 쉽게 흔들리며 마치 모래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들은 두 마음을 품어 행동이 일관되지 못합니다. 두 마음이란 믿음에 일관성이 없고 의지가 부족한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사이에서 쉽게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응답이 지연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어서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지혜로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시험이 닥칠 때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를 부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반면 부요한 자는 아름다운 꽃이 뜨거운 바람에 떨어지듯 자신의 부요함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는 물질적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귀함과 맡은 사명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재물 때문에 자신의 성도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재물은 한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 종말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종 심판 때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지위가 뒤바뀔 수 있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상황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조차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크고 작은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 교회들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히 서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시련을 사용하여 성도들을 더 강하고 더 성숙시키는 것이죠. 시련을 견디는 자는 참된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유혹한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시지만

결코 그들을 죄에 빠뜨리려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오직 자신의 욕심 때문이며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영적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저자는 세상의 달콤한 욕심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선물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통해 맺으신 첫 열매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은 하늘의 신령한 선물을 사모하며 헛된 세상의 욕망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5절은 본 서신의 두 번째 서론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5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룹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5절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룹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젖을 먹듯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입니다. 듣기는 빨리하고 자기의 말은 천천히 하라. 이는 단순히 인간관계에서의 윤리적 덕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삶에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쉽게 화를 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이 쉽게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므로 쉽게 분노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며 그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악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죠. 여기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새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새 언약, 즉 복음은 성도를 모든 더러움과 악, 분노하는 마음으로부터 구원하며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마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즉,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대로 삶 속에서 변화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는 말씀을 단순히 듣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 삶에서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어서 26절에서 27절은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를 의미합니다. 저자는 참된 경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자기 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즉, 말을 조심하고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말은 삼가는 것이죠. 둘째,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서 돌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동체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약자로서 하나님은 성도가 이런 약자를 보호하고 돌보는 삶을 통해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는 자기 믿음을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은 단순한 종교적 의례나 외형적인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고 부족한 부분을 고치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 전체를 포함합니다. 참된 경건은 믿음과 삶이 조화롭게 일치하는 성도의 내적 성숙과 외적 실천을 함께 보여주는 삶의 중요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0: 이 단락에서는 믿음을 신명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행함은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온전히 성숙하게 만드는 열매입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고 서로 유기적 관계로 설명함으로써 진정한 신앙은 마음속 믿음과 삶의 실천이 함께 드러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진정으로 살아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당시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차별에 대해서 다룹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존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존재로서 공동체 안에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를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차별은 단순한 인간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본분과 공동체의 질서를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수신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신앙과 행동과 어긋난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당시 회당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사례로 언급합니다. 금반자를 끼고 값비싼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도록 하고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은 서 있거나 바닥에 앉게 하며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리스인들조차 당시 로마 사회의 가치관과 특권층 중심 사고를 따르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나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낡은 옷을 입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며 영광에 들어갈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풍성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멸시받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병든 자와 연약한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긍휼과 환대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성도 역시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돌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됩니다. 네 번째,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함께 성경의 핵심 원리이며,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근본이 됩니다. 이두 계명은 성경 전체 율법을 대표하며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순종과 행함이 따른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나누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연합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구원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0: 8월 23일 주일 날씨입니다. 전지역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주일 아침 오가시는 길 우산을 잘 챙기시고 빗길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도 지역에 5에서 4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7도, 목포가 26도, 서울과 광주, 부산이 25도, 개성과 대전, 대구, 여수가 24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청진, 춘천이 23도, 함흥 22도, 강계가 20도, 해산 17도로 예상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과 광주가 34도, 서울과 대구, 부산, 목포가 33도, 개성과 춘천, 강릉, 여수가 32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제주가 31도, 평양 30도, 신의주가 27도, 강계와 해산, 청진이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종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오가는 길 작고 가벼운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어떤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향기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 경건의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주일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지금까지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세상의 두려운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이기겠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 의지하며 오늘도 나갑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오늘 네오네 삐삐친이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네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국적을 바꿉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원정 출산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미국 정부는 외국인의 자녀라도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나게 되면 아무 조건 없이 미국 시민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속지주의, 출생지주의라고 하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그것은 사실 운명이죠. 1769년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이태리 계통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던 해에 코르시카 섬은 프랑스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프랑스의 사관 학교를 나와 승승장구하다가 마침내는 프랑스 황제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한반도에 태어난 사람은 다 일본 국민이 되었습니다. 일본 천황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945년 광복이 되자 한반도에 사는 사람은 다 자유대한 사람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이 땅,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나라에 태어난 마귀의 백성입니다. 마귀의 통치를 받다가 죽음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숙명을 지닌 마귀의 국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귀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낳아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귀의 자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님, 주님으로 모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단번에 국적이 바뀐 사람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진정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 순종함으로써 자기 구원의 진정성을 입증합니다.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역사하는 믿음, 순종이 삶의 원칙이요 동력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더더욱 믿음으로 의인됨을 더욱 구현하는 사람만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의인됨을 드러내지 않는 복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이란 말은 허구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내용은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복태민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FEBC 곧이어서 세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원래 뜻은 마음의 알갱이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말의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평상시 무심코 하는 말이 사람들의 본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괴롭다, 죽겠다, 힘들다, 난 어쩔 수 없다 라는 말을 자주 쓴다면 말 그대로 마음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을 인정하되 그것에 얽매이진 마시고요. 즐겁다, 자신 있다, 신난다, 사랑한다, 행복하다, 믿는다 이런 말을 습관처럼 쓰다 보면 정말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말은 마음의 열매니까요. 입을 열어 항상 감사의 말을 하세요. 우리들 마음속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감사가 항상 넘쳐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를 엮는 새 주간을 마치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3째 주일이고요. 예전색은 녹색입니다. 내일 24일 월요일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출판하였던 사도 바돌로메를 기념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돌로메는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도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아라비아, 인도, 페르시아 등 여러 곳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 시편 113편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8월 23일 주일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북으로 많이 끌려간 날입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 서울을 점령했던 공산군은 교회 지도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다가 잘 안 되자 8월 23일 교회 지도자들을 일제히 체포해서 북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끌려가 소식이 끊어진 교회의 지도자들은 평양신학교 초대 한국인 교수이고 6.25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 총무였던 남궁혁 박사님, 또 감리교 감독이었던 김유순 목사님, 감리교 초대 감독으로 당시 적십자사 총재였던 양주선 목사님, 한국신학대학 초대학장 송창근 목사님, 세문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구세군의 김삼석 사관 등 모두 40여 명인데요. 8월 23일은 한국교회 교회가 지도자들을 대거 잃어버린 비극적인 날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23일 주일에 구세군의 김삼석 사관이 납치돼 순교하신 날입니다. 구세군은 군대식 계급을 사용하는 교단으로 김삼석 사관은 목사인 고등정의로 경북 의성 출신이죠. 1928년 구세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경주 인천 부토리 원동 함흥 영덕 영문을 거쳐서 1948년부터 서울 서대문 영문을 담임하다가 1950년 6.25 전쟁을 맞게 되죠. 서울이 점령당해 아수라장이 되고 교인들 중에 피난 떠난 이들이 있었지만 여러 사람들의 피난 권유에 불구하고 남아있는 노인 교우들과 영문 교회를 버려두고 떠날 수 없어서 지키던 중 1950년 8월 23일 오전 10시경 기독교 민주동맹회의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가지고 온 두 명의 청년들에게 주택에서 연행돼 당일 교계 지도자 50여 명과 함께 공산군에게 인도된 후 납북돼 순교당하셨습니다. 8월 24일 화요일에는 황해덕 선생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황해덕 선생님이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인 1971년 8월 24일 미국에서 별세하셨습니다. 황해덕 선생님은 평양에서 출생해 이화학당을 다녔고 애국 여성 동지회를 조직했고 숭의여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에는 송주회를 조직해 독립운동을 합니다. 3.1운동 때는 만세운동을 진행했고 이 일로 옥고를 치르고 나온 다음 미국 유학을 다녀와 농촌운동에 헌신하게 되죠. 6.25 이후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총무로 전쟁 후 구제사업에 앞장섰으며 전쟁 유가족 구호기관인 희망원과 한미종합고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 황해덕 선생님이 1971년 8월 24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25일 화요일에는 김옥길 여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나요? 우리나라 여성교육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김옥길 여사님의 35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나 이화대학교와 웨슬리언 대학교를 졸업했고 1952년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로 취임해 1979년까지 이화여대에서 봉직했고 1961년부터는 총장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길 여사님은 다락방 전도협회 회장을 비롯해 기독교 전도운동과 관련된 일을 했고 교육부 장관과 적십자사 중앙위원으로 일하다가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인 1990년 8월 25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8월 25일 화요일에 배민수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일찍부터 농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농촌운동을 해왔는데요. 한국교회 농촌운동을 대표하는 분으로 배민수 목사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배민수 목사님은 청주에서 태어나 평양 숭실학교를 다녔고 숭실학교 재학 시절부터 국민회를 조직해 항일투쟁을 벌입니다. 국내는 물론 중국 대륙 동북 지역까지 농촌 계몽 강연을 개최했고 일본 경찰의 검거를 피해 미국으로 피신해 한국을 소개하는 연설을 1000번 이상이나 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해방 후 대전에서 기독교연합 봉사회를 설립하고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요. 현재 연세대학교에는 배민수 목사님의 기념관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는 고인의 유품 일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배민수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58년 전인 1968년 8월 25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에는 경남 함안 지방의 교계 지도자 엄주신 장로님이 소천하신 기록이 있네요. 1890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엄주신 장로님은 유교적 전통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자 예수를 믿게 됩니다. 1913년 젊은 나이에 미국 장로교 헨리 램프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신앙인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1919년 함안군 독립만세운동에 가담해 태극기를 제작해 군중들과 만세시위를 벌이다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르기도 합니다. 일생을 이름난 한의사로 환자를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던 엄주신 장로님은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과 함께 신사참배와 독립투쟁을 벌인 경남지방의 교계 지도자였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해 일본 경찰에 끌려가도 신사참배는 명백한 우상 숭배이자 신앙과 양심에 반하는 일이라며 한사코 거부해 고문을 당하기도 했었죠. 경남 법덕노회 지도자로 부당한 교권에 대항해 총회 석상에서 고별 선언을 하고 물러나 고신교회 설립에 기여하기도 했었는데요. 경남 함안 지방의 용한 한의사로 독립운동가로 교계 지도자로 활동했던 엄주신 장로님이 1973년 8월 28일 83을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8월 28일 금요일에 아시아 선교협의회가 창립된 기록이 있습니다. 1975년 8월 28일 서울에서 아시아 선교협의회가 창립됐는데요. 아시아 12나라와 서구의 4나라 모두 16나라 대표 5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창립 총회를 마치고 기독교 선교에 관한 서울 선언을 발표합니다. 약칭 서울 선언은 선교에 대한 중요한 선언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전문과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음적 선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선언이 발표되자 교계 급진 인사들은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는데 서울 선언 발표로 결국 보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의 갈등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죠. 그 아시아 선교협의회 창립총회가 1975년 8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혜리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동부교회에서 주를 위한 노래, 우리의 고백을 주제로 히즈윌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저녁 8시 울산동부교회 본당에서 진행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0155번, 지역번호 052-292-0155번 울산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우리교회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우리 청춘 행복학교를 개최합니다. 50세부터 100세까지 울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복한 노래교실, 유익한 건강강의와 더불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과 간식을 드립니다.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우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9306-064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서현교회에서 청년집회 패션 리바이벌 시즌2를 개최합니다. 울산의 복음 회복을 위한 이번 집회에는 나비워십의 찬양과 함께 나비워십 동네교회 이정기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별도의 예매 없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울산 서현교회에서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47-7143번, 지역번호 052-247-7143번 울산 서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와 시테스 배급사가 주최하고 순복음 울산교회가 주관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조용기 시사회가 열립니다.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남구 업스퀘어에 위치한 CGV 삼산점에서 상영됩니다. 선착순 1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9-0691번, 지역번호 052-260-0691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교 직장인 선교연합회와 울산노회 국내선교부 직장선교회가 주최하는 2016 직장선교 컨퍼런스가 AI 시대,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꿈꾸는 교회 고형욱 목사를 강사로 모시며 이어서 직장선교 특강, 선교회 활동 소개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5일 오전 9시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삼산교회 토라아트홀 3층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010-2548-959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찾고 주님을 만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29장, 새 찬송가 537장, 형제여 지체 말라. 통합 찬송가 329장, 새 찬송가 537장, 형제여 지체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분당 선교교회 윤기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주님의 집의 양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귀에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생생히 들려오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로 흡족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가 주님의 영광 중에 채워지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0: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세상이 막막할 때 고개를 쳐박고 땅 아래만 보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막혀있어도 하늘은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 사도가 밤모섭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사방이 막혀있죠. 그렇다고 풀 죽고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저는 영적 부양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부양, 영적으로 또 올라가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문제 많아도 문제 속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삶의 차원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고 이전에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쭉 보면은 어렵고 힘든 역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한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라! 그러니까 생기가 돌아서 그 뼈가 일어나 군대가 되는 그 모습이 환상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고 오늘 읽은 에스겔서 47장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성전 그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오면서 생명의 역사, 왕성하게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그 땅에 나타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명이 나오는데 이 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해가지고 아라바까지 이른다 그러는데 이 아라바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저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요단강과 합류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해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사해에서 더 내려가면 아카바만에 도달해서 홍해까지 들어가는데 그 지역을 예루살렘에서 아라바까지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 흐르는 중간에 엔게디, 지금도 엔게디에 가면은 그늘이 있고 또 물이 있고 해서 사람들이 휴양을 하는데 이 엔게디라는 말이 염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네글라임이라는 말은 두 송아지의 샘이라는 뜻인데 그곳들을 거쳐 흘러가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이곳에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부터 흘러나가는 물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만한 곳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인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막는다는데, 아니 뭐 세상에서 정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요, 거기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마지막 어디가 소망이 돼야 됩니까? 교회가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 높은 곳에서 세운 거예요. 왜? 여기서 물이 흘러가라고. 이렇게 아래 위에 사는 사람들 미안해요. 아래로 흘러갈수록 이게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이렇게 돼요. 영성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세상이 거룩해지고 살만한 땅이 되고 세상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흘러야 돼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살아난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강, 물이 흘러나오게 만들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강이 에덴 낙원에서, 이게 성전이죠, 성소죠. 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 모든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더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래서 4대강 유역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비손, 기혼, 이때겔은 티그리스 강이고요. 유프라데스 강, 이 4대 강이 이 에덴에서 발원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문명이 거기에 세워집니다. 세계의 대단한 도시 문명치고 강이나 바다를 안 끼고 있는 데가 없어요. 우리 서울도 이 한강이 젖줄이잖아요. 이게요. 거기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저기 백두산 그곳에서 압록강과 투만강이 흘러오고요. 여기 태백에 가면은 거기 연못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발원해가지고 한강으로, 여기서 발원해가지고 낙동강으로 그렇게 흘러간다고 써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엘로스톤 파크에 가면 그 연못에 거기 그렇게 써있습니다. 여기서 발원해서 태평양으로 간다 그래요. 엘로스톤 파크에서 스네이크 강을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진짜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거죠.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주 탐색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물이 있느냐를 탐사하는 거예요. 물을. 그리고 요새 반도체, AI 뭐 할 것 없이 정말 중요한 게 물. 물 자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물이, 풍부한 물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 그 사해, 물은 물인데 이게 고여 있어가지고 흐르지를 않으니까 죽음의 사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닷물 염도는 3.5%인데, 바닷물 염도가 3.5%인데 이 사해 바다의 염도는 26에서 33%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바다보다 10배 더 염도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수영 못 오는 사람도 사해 가면 뜹니다. 해봤어요, 진짜로. 근데 거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눈에 들어가면 엄청 따갑, 상처 난 데 들어가면 엄청 따갑습니다. 자, 10배나 더 염도가 높은데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그 물을 보통 바닷물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거기에 생물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성전에서 스며나오는 물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겠나? 아니, 그 사해를 넘쳐서 그 다음에 저 홍해까지 가면서 이 죽음의 바다를 생명이 살 수 있는 바다, 어부들이 일할 수 있는 바다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들 것에 대한 이 예언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다의 물이 살아나고 모든 생물들이 살게 되는 부활의 상징, 라파, 치유, 되살아나는 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예언들의 표현이, 이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와요. 요엘 3장 18절에도 보면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바로 난다는 거죠. 거기가 기원이에요. 그 샘에서

0: 고개를 잡아 나누고 사는, 그래서 그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만들고 사람 살 곳으로 그 풀무지를 변모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때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있다. 여호와 샤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그런 거 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 르아흐. 성령에 대한 표현이 52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에스겔서예요. 그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37장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생명을 주는 힘으로 성령께서 역사해서 성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도 메시아에 대한 표현도 한 목자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로에 에하드. 에스겔서 34장 23절에 좋은 목자 나쁜 목자 얘기하는데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양들을 모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신다 지키신다 하는 표현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제가 설교할 때 이사야서 40장 11절에 선한 목자라고 이사야가 이해한 대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1장 8절에서 14절까지 이 얘기한 그 목자가 여기 에스겔에서도 34장 23절에 로에 에하드 이 목자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고 세상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믿는 자들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창으로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교부들이 그걸 이렇게 에스겔서와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물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속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귀한 생명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이 땅에서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함으로써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169장, 새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통합찬송가 169장, 새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0: 함께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1: (웃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은혜 가득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으로 방송을 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 소망합니다. 첫 찬양은 홍지승의 주 음성 외에는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욕심보다는 기도와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곡은 CTS의 주안의 기쁨 있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몰려와도 주님 안에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아멘. 이번에는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클래식 콰이어의 내 평생 살아온 길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도 응답이 오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이 상황을 바꾼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걸 듣고 계셨고 알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 원앤싱어즈의 내가 예수 믿고서 들려드리겠습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6시 43분 전남 광주 해남군 서북서쪽 21km 지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정규방송으로 이어집니다. FEBC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바뀌고 부정적인 생각들도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옹기장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기도는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닮은 여러분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신흥교회 이사현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로 뜨거워져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의 순수함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온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산책의 바궁입니다. 직선은 두 점을 가장 짧게 이어주는 선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와 닮은 길이 있다면요, 저는 그 길이 바로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꾸밈 없는 진심과 솔직한 마음은요, 서로를 가장 빠르고도 깊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다리가 되어주는데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작은 정직이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단단한 관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고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져서인데요. 그래서 순간을 모면하려는 작은 변명이나 섣부른 속임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요. 그 순간의 변명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담담하게 인정하는 용기가 훨씬 더 큰 신뢰를 남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진실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고요. 또 자신의 마음에도 솔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들려주는 맑고 깊은 선율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꾸밈없는 진심이 오래 머물길 바라며 클래식 산책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클래식 산책 첫 곡으로 소프라노 양재희의 찬양으로 날 사랑하심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큰 목소리로 시작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눈빛과 작은 미소 그리고 말없이 전해지는 진심에서 시작될 때가 많은데요. 슈만의 로망스 작품 번호 94번의 2번 역시 그렇습니다. 화려한 기교 대신 담백한 선율로 마음을 어루만지며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깊은 울림을 남길 수 있는지를 들려줍니다. 잠시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요. 슈만이 건네주는 조용한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슈만의 로망스 작품 번호 94번의 2번을 이작 펄만의 바이올린과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역시 슈만의 예술가곡 데어 누스바움 호두나무인데요. 작품 번호 25번 중에서 세 번째 곡을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의 노래와 제프리 파슨스의 피아노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였습니다. 음악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는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는 한 장르의 변천사를 넘어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사랑과 열정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를 토비아스 케라네 플룻과 페르 스카랭의 기타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클로드 볼링의 아프리칸을 알렉산드로 라고야의 기타와 미셸 고드리의 더블베이스 그리고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클로드 볼링의 아프리칸을 알렉산드로 라고야의 기타와 미셸 고드리의 더블 베이스 그리고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를 토비아스 케런의 플루트과 페르 스카랭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음악은 풍경을 그리고 어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그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도플러의 헝가리 전원 환상곡은요. 그 두 가지를 모두 품고 있는 작품인데요. 푸른 들판을 스치는 바람처럼 시작된 선율은 어느새 헝가리의 뜨거운 춤과 열정으로 이어지며 플루트라는 악기가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펼쳐 보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요. 평화로운 전원의 풍경과 자유로운 영혼이 살아 숨쉬는 헝가리 음악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알버르트 프란츠 도플러의 헝가리 전원 환상곡 작품 번호 26번을 장 피에르 랑파레 플루트과 미치오 고바야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장피에르 랑파레 플루트과 미치오 코바야시의 피아노 연주로 알버트 프란츠 도플러의 헝가리 전원 환상곡 작품 번호 26번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바궁의 클래식 산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온 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 지중에서 의상을 입어라를 테너 카를로 베르곤지의 노래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음악은 첫 음부터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 중의 서곡은요, 바로 그런 작품인데요. 번개처럼 질주하는 현악기와 힘

꽉찬 오케스트라의 울림은 마치 한 편의 모험담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설렘을 안겨줍니다. 러시아 국민음악의 문을 연 글린카는요, 이 짧은 서곡 안에 사랑과 용기, 환상과 승리의 이야기를 모두 담아냈습니다. 오늘은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 중에서 서곡을 파리 라무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소프라노 이혜원의 음성으로 김소월 씨, 조혜영 작곡 몬니저를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는 인간의 양심이 얼마나 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맥베스는요, 세상의 눈은 피할 수 있었지만요,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한 양심까지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탓하지 않았지만요, 그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무너져갔는데요. 거짓된 말과 행동은 순간에는 자신을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 가장 먼저 상처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요, 결국 나를 속이는 일이 되고요, 마음에는 불안과 후회의 흔적을 남기는데요. 반대로 정직한 삶은요,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도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 진실한 마음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요, 늘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웅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 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진짜 덥지요? 그런데 오늘 달력을 한번 보세요. 8월 23일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처서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처서는 이제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가을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는 우리나라 절기예요.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이 더위도 곧 물러갈 거예요. 덥고 습하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곧 다가올 가을을 기대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방송도 함께 할까요? 오늘부터 성구 암송과 우주어 미션 스토리도 새롭게 시작할 거랍니다. 정말 기대되지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 옆에 하나님 첫째 두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지어린이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하나님 첫째 되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사연 하나를 소개할게요. 6814번님의 사연이에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다윗 이야기를 들었어요. 골리앗은 엄청 컸는데 다윗은 하나님만 믿고 나갔다는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도 무서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와, 정말 멋진 사연이지요. 6814번 친구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다윗을 만났군요. 우리 친구들도 다윗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자기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센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눈앞에 있었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졌고 그 돌을 이마에 맞은 골리앗은 바로 쓰러졌어요. 다윗이 힘이 셌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기 때문이지요. 이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이 있기도 해요. 우리 6814번 친구도 다윗 이야기를 기억하며 무서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다고 고백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6814번 친구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무서울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혹은 기쁘고 감사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6814번 친구, 멋진 사연을 보내주어서 감사해요. 자,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 첫째로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 나를 먼저 함께 듣겠습니다.

0: 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썸머 스페셜이 시작하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암송했었어요. 말씀을 암송하며 방학 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을 보냈나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첸트로 불러볼까요?
1: 마가복음 16장 15절.
2: 마가복음 16장 15절.
1: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2: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0: 15절 너희는 온 천하의 아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챈트도 잘 들어보세요.
2: 시편 66편 18절.
3: 시편 66편 18절.
2: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0: 제디라.
1: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 둘, 시작.
0: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2: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시편 66편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친구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나 죄를 그대로 담아둔 채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실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속이 다 보이는 유리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들, 깨끗한 유리컵 안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료수를 엄마가 따라주신다면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그 컵을 들고 음료수를 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컵 안에 더러운 흙이 묻어있거나 죽은 벌레가 들어있다면 거기에 맛있는 음료수를 담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고 맛있는 음료수라도 그렇게 더러운 컵에 따른다면 마실 수 없을 거예요. 컵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하게 닦을 때 음료수를 담을 수 있겠지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 말하거나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거짓말, 미움, 고집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투명한 유리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둔 죄가 있나요? 지금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우리 마음속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챈트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1: 시편 66편 18절.
0: 시편 66편 18절.
1: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0: 지리라.
1: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 둘, 시작.
0: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2: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나쁜 마음이 떠오른다면 그때 바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죄가 내 마음을 채우지 않도록 나쁜 마음이 떠오르려고 할 때 그 마음을 바로 털어버리세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다시 한번 챈트를 부르며 성구를 암송할까요?
1: 시편 66편 18절.
0: 시편 66편 18절.
1: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0: 마시리라.
1: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 둘, 시작.
0: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2: 우주요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썸머 스페셜이 시작하기 전에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 코리텐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될 이야기의 제목은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예요.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궁금하지요? 새로운 우주어 미션 스토리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여러분은 아주 위험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또는 갑자기 무서운 일이 일어나 벌벌 떨어본 적은 없었나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무서운 일이 생길 때 그 즉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갑자기 당했거나 학교나 학원, 그리고 집이나 길에서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또는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환경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을 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면 그때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태평양의 호주 가까이 있는 큰 섬 뉴기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친구들은 뉴기니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지도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도에서 한번 뉴기니를 찾아보세요. 태평양 남쪽에 보이는 큰 대륙을 찾으면 그곳에 호주가 있지요. 그리고 호주 북쪽에서 뉴기니 섬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뉴기니 섬은 그린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에요. 현재는 동쪽의 파푸아 뉴기니, 서쪽의 인도네시아,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뉴기니 섬이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기도 훨씬 전의 일이었을

거예요. 그곳은 갓난아기들이 너무 자주 죽었어요. 옛날에는 의사도 병원도 없었기 때문에 질병에 취약한 갓난아기들이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지요. 그래서 뉴기니 섬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난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뉴기니 섬의 한 가정에 사랑스러운 남자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다니 가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과연 이 아기는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뉴기니에서는 어머니들이 아기를 빌림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풍습이 있었어요. 아기의 어머니도 그랬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어머니는 들에 나가서 아기를 재워두고는 밭에 단감자를 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옆에서 손에 긴 창을 들고 어떤 위험한 일이라도 생기면 막으려고 지키고 계셨지요. 그런데 갑자기 돼지 한 마리가 방금 감자를 심어놓은 밭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기 아버지는 재빨리 창을 던져 돼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때 한 사람이 소리쳤어요. 아니 왜 남의 돼지를 죽이는 거요? 그 돼지는 그 사람의 애완동물이었던 거예요. 밤이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집에 돼지를 들여와 같이 잠도 잤어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좋아해서 함께 지내는 것처럼 그 사람은 돼지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단지 내 밭을 지키려다가 돼지를 죽인 거였소. 그 돼지 주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슬픈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무척 슬펐겠지만 아기 아버지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가족의 식량을 지키기 위해 그 일을 한 거였어요. 친구들, 과연 이 아기는 1년 동안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1년이 지난 후에 아기는 어떤 이름을 갖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엄 일산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윙윙 어린이 찬양팀의 믿음의 세대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여리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암송하며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요, 어떻게 듣습니까? 귀로 듣죠? 소리가 고막을 울려 머리로 이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듣게 되잖아요. 온몸으로요.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큰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말하지 못하는 한숨과 눈물, 또 작은 신음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작은 신음으로 들릴지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작은 그런 목소리가 아닐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향해 온 몸과 온 마음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첫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윌러브의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외로움, 또 말할 수 없는 마음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서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선포할까요?

FEBC 재난방송입니다.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에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정규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FEBC

윌러브에 공감하시네. 신영옥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과 이어졌습니다. 이현주 목사님의 행복한 신의 작은 피리라는 책에 보면요, 듣는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듣는 것이다. 귀로 들으면 유식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몸으로 들으면 복음 그 자체가 된다. 네,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할 때 진짜 복음이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머리로 판단하고 정답을 주려 할 때가 참 많았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함께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그것이 일상에서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김주택, 최종훈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고요. 크룩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소프라노 김방술의 하나님의 은혜,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나주의 믿음 갖고서 영어 찬송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신음을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요.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첼로와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모닝 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방송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싱가포르이 지금처럼 깨끗하고 질서 있는 도시로 알려지기 전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싱가포르는 지금과 매우 달랐습니다.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버려졌고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는 일이 흔했습니다. 강에는 각종 생활 폐기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 리 콴유는 한 가지 생각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생활 습관 정도의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의 문제다. 그래서 1968년 리 콴유는 국가적인 Keep Singapore Clean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싱가포르를 깨끗하게 합시다 라고 말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경찰과 보건 담당자들이 거리를 순찰하며 시민들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일깨웠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일회성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 콴유는 1977년 싱가포르 강과 칼라강 유역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10년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하수시설을 정비하고 강 주변의 주거와 노점 문제를 정리하고 강바닥을 파내는 등 대대적인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오염되었던 강은 10년 뒤 시민들의 자부심을 가지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리 콴유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좋아할 만한 기준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불편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고 반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기준이라면 그 기준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높은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